0: 살아기 땡왕아 무토록바이 땡왕아 무탁땡고 난교이부모니에도 선비리 나이미만우고이등하래 서직 아니 도공 타바니 아무가 저기 밀어보면 떠니고 왕그 세자만나 싸나 마이게이 머리 성단이 반까이봐 셀라마 바관이 녹주게고 시무이고 왕그 무섭고 뿌리리 양콘다 한바 Setting my pan timing it up, setting my pan have a light. No home holding together, no home holding, beautiful light. Oh, she won't go. She's a terrible light, you sing now. You'll be singing out on that soon, the party of the night. Masano Bema, who won't love one for Bema, oh no, go with that, even talk a little bit. My body sang an old one. 로야 라파 란정 타고네 마몸랑 에비에마 타고 눈테레모네 시오이봉오 에비에마 머리몬 팜댕이 불람돔 아왕라기리 가이브 세글라니
1: Bukna from Imanung Sibi, Koloi Mingle na Nanggiri, Kanglai Pak. Nagun na Nanggi Athoi Bi, Nangali Nanggi, Lam Yau Bi. Kekpiro Nanggi Thaujal Gi Irik, Hey Ima.

마탕다묵 따비라시 빠붕기 사이클 펌 아시다기 소리 센점 아마디 아파우 아니기 콘젤다 라이슈럼 마짓 쿠마나 세이랭바 세이랑바나 소리 센점

이세이 시부 쿠이다나 칸비라클리바싱디 카이라왕켐 마닝레이카이 데기 루왕템 톰바 닝올 푸스파 토이비 푸르니마 아짓 푸템 휘컵 마칼레카이데기 통람 링질 마이라바 카샴팟 아히범 레카이데기 강점 데비쇼 아마디 레디오 타비리바 품나마카 타미나지기 하이네 사이비라클리

아크슈아니 인팔기 메가헤르츠 자마가운다 싱망하드 산독조리바 FM 상하이 전널리기니 아돔나 더럼 다비리베시 봉판마스다 다비리베 승기다 막다목 보드는 락저리 마니프리 펠메세기 구독 더럼마스기 구독이 한바다 다비리시 가오르기 펠메스테기 마두리기 나이톰 콘젤다 알켈라 세볼심나 세링바 아마디 렌비르 타운나나 세랑비세 세구돌담저리 다비시

사람기 말을 탔나 강한 저바 아마 September기 당근음도 염색하시 눈밑용바 마등봉 따라니 도미니 따라 Good afternoon ladies기 더럼도 담저리 아칸나바 Life Fun in Program 담저리바 히럼나 아파바 학세기 더막 아이르베다기 라잉다 아망 통기 아나바싱 엑스프로니 링슨디가다바 Dr.닝 토우점 파우나 President Ayurvedic Doctors Association of Manipur 아다 람다마시기 누피오 이비싱 나이코기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87988-032-93다 콜더 위럭두나 강닝바 항닝바 가야 강호백이 고동 좌발로비오 텔레폰 넘버 아무까 하나는 심자리 87988-032-93 강한 좌발로이자리

이세이 세 다한자 기버글로나나 마니프리 필미세기 쿠도 산독는 다한자바 마당스로이자리 다비리비세 아카시바니 인팔게 FM 상하이 제널디기니

아카시오니 인팔기 FM 상하이 전해리기네 좀 더럼 다비리바시 나세능 틸붕 어흥가 미닛군 트라망아 쩨빠마탐다 AIR 인팔 상하이 전해리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달리비리바 마룹싱나 다비닝두나 칸비락바 이세싱기 더럼 담저리 붕파마시다 유튜브 라이브 쩨달리비리바 마룹싱나 이세싱 칸비락나바 닝슝저리 하우직 붕파마시다 산독저리 콩쩨치기 와리니 나세기 더럼다 레이저리 수망릴하기 아티스트 Laishram Jogeshwar Singha Unaduna Variwatai Sabegi Anishubatankak Unabiriba Sanglakpam Dev Chandra Sarma Amadi Thorampu Thokpa Nungthombam Droma

0: ꯁꯦꯀꯦꯟ ꯇꯥꯕ ꯂꯤꯂꯥꯁꯤ ꯌꯦꯡꯉꯦ, ꯂꯤꯂꯥꯒꯤ ꯃꯍꯥꯎꯁꯤ ꯈꯪꯅ. ꯑꯗꯒꯤꯗꯤ ꯃꯊꯪꯒꯤ ꯆꯍꯤꯗ ꯑꯃꯨꯛ ꯂꯤꯂꯥꯁꯤ ꯐꯦꯁꯇꯤꯕꯦꯜ ꯇꯧꯔꯛꯄ ꯃꯇꯝꯗꯗꯤ ꯐꯥꯔꯁ ꯇꯥꯔꯒ ꯁꯦꯀꯦꯟ ꯇꯥꯔꯒ ꯂꯤꯂꯥꯁꯤ ꯍꯦꯟꯅ ꯈꯣꯡꯖꯦꯜ ꯌꯥꯡꯅ ꯆꯠꯂꯤ ꯍꯥꯏꯕꯁꯤ ꯈꯪꯕꯅꯤꯅ, ꯃꯍꯩ ꯃꯍꯩ ꯐꯥꯔꯁ ꯁꯦꯀꯦꯟꯁꯤ ꯇꯥꯅꯅꯕ ꯍꯣꯠꯅꯔꯛꯄ ꯃꯇꯝꯗ ꯗꯥꯏꯔꯦꯛꯁꯟ ꯄꯤꯔꯛꯄ ꯑꯐꯕ ꯗꯥꯏꯔꯦꯛꯇꯔ ꯌꯥꯎꯔꯛꯇꯕ ꯌꯥꯗꯦ, ꯑꯥꯔꯇꯤꯁꯁꯤꯡꯁꯤ ꯐꯠꯇꯕ ꯌꯥꯗꯦ, ꯈꯨꯗꯤꯡꯃꯛꯁꯤꯡꯁꯦ ꯆꯞ ꯃꯥꯟꯅꯅ ꯐꯝꯃꯤꯟꯅꯔꯛꯏꯕ ꯐꯒꯠ ꯂꯩꯕꯁꯤꯡꯁꯤ ꯑꯩ ꯁꯨꯃꯥꯡ ꯂꯤꯂꯥ ꯀꯝꯄꯤꯇꯤꯁꯟ ꯇꯧꯕꯒꯤ ꯐꯥꯔꯁ ꯁꯦꯀꯦꯟ ꯈꯜꯂꯛꯄꯗꯒꯤꯅꯤ ꯍꯥꯏꯅ ꯑꯩꯗꯤ ꯑꯩꯒꯤ ꯋꯥꯈꯜꯗꯗꯤ ꯑꯗꯨ ꯊꯝꯖꯕ ꯇꯥꯏ.
1: ꯑꯗꯨꯒ ꯑꯣꯖꯥ, ꯑꯩꯈꯣꯏꯒꯤ ꯃꯅꯤꯄꯨꯔ ꯁ꯭ꯇꯦꯠ ꯀꯂꯥ ꯑꯦꯀꯥꯗꯃꯤꯅ ꯑꯥꯔꯇꯤꯁꯈꯩꯒꯤꯗꯃꯛꯇ ꯃꯇꯦꯡ ꯍꯥꯏꯖꯕ ꯇꯥꯔꯦ, ꯁꯦꯜꯒꯤ ꯇꯦꯡꯕꯥꯡ ꯄꯤꯕꯒꯤ, ꯑꯩꯈꯣꯏ ꯑꯗꯨꯒꯨꯝꯕ ꯀꯌꯥ ꯑꯃꯁꯨ ꯇꯥꯖꯩ. ꯉꯁꯤ ꯐꯥꯎꯕꯗꯗꯤ ꯑꯣꯖꯥꯁꯦ ꯀꯔꯤ ꯀꯔꯤ ꯑꯦꯋꯥꯔꯗꯀꯨꯝꯕ ꯑꯗꯨꯒ ꯁꯦꯜ ꯊꯨꯝꯒꯤ ꯐꯪꯈꯤꯕ ꯈꯣꯠꯈꯤꯕ ꯑꯗꯨꯒꯨꯝꯕꯗꯤ ꯂꯩꯕꯤꯈ꯭ꯔꯦ?
0: ꯐꯪꯈ꯭ꯔꯦ, ꯑꯦꯋꯥꯔꯗ ꯑꯍꯨꯝꯕꯨ ꯁꯨꯔꯦ ꯍꯥꯏꯇꯥꯏ. ꯑꯦꯋꯥꯔꯗꯁꯤ ꯏꯕꯣꯌꯥꯏꯃ ꯑꯦꯋꯥꯔꯗ ꯍꯥꯏꯁꯤꯅ ꯈ꯭ꯋꯥꯏꯒꯤ ꯑꯆꯧꯕ ꯁꯨꯃꯥꯡ ꯂꯤꯂꯥ ꯀꯥꯎꯟꯁꯤꯜꯅ ꯄꯤꯕ ꯑꯆꯧꯕ ꯑꯦꯋꯥꯔꯗꯅꯤ, ꯏꯕꯣꯌꯥꯏꯃ ꯑꯦꯋꯥꯔꯗꯁꯤꯃ ꯐꯪꯖꯔꯦ. ꯑꯗꯒꯤ ꯈꯔ ꯄꯤꯛꯄꯗ ꯕꯣꯔꯤ ꯑꯦꯋꯥꯔꯗ ꯍꯥꯏꯅ ꯑꯃ ꯐꯪꯖꯈ꯭ꯔꯦ. ꯑꯗꯒꯤ ꯂꯩꯈꯤꯗ꯭ꯔꯕ ꯑꯩꯒ ꯖꯨꯒꯦꯁꯣꯔ ꯆꯩꯇꯩ ꯁꯥꯕ ꯇꯥꯏꯜꯒꯤꯁꯦ ꯃꯥꯒꯤꯁꯨ ꯑꯦꯋꯥꯔꯗ ꯃꯆꯥ ꯑꯃꯒ ꯇꯧꯔꯒ ꯑꯦꯋꯥꯔꯗ ꯑꯍꯨꯝꯗꯤ ꯑꯩ ꯁꯨꯃꯥꯡ ꯂꯤꯂꯥꯁꯤꯒꯤ ꯑꯣꯏꯅ ꯑꯦꯋꯥꯔꯗ ꯑꯍꯨꯝꯗꯤ ꯑꯩ ꯐꯪꯖꯈ꯭ꯔꯦ ꯍꯥꯏ
1: ꯑꯣꯖꯥꯕꯨ ꯄꯨꯛꯅꯤꯡ ꯊꯧꯒꯠꯄꯤꯕꯅꯤ ꯍꯥꯏꯅ ꯂꯧꯖꯒꯦ. ꯑꯗꯨꯒ ꯑꯣꯖꯥꯅ ꯁꯨꯃꯥꯡ ꯂꯤꯂꯥꯗ ꯁꯥꯡꯅ ꯀꯠꯊꯣꯛꯑꯒ ꯃꯌꯥꯝꯒꯤ ꯁꯦꯕꯥꯗ ꯂꯥꯛꯄꯁꯦ ꯃꯁꯤꯕꯨ ꯁꯛꯈꯪꯕꯤꯕ ꯑꯣꯏꯅ ꯄꯤꯕꯅꯤ ꯍꯥꯏꯅꯁꯨ ꯂꯧꯖꯒꯦ. ꯑꯗꯣ ꯑꯣꯖꯥ, ꯁꯨꯃꯥꯡ ꯂꯤꯂꯥ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ꯗ ꯁꯥꯟꯅꯕꯗ ꯅꯠꯇꯅ ꯃꯄꯥꯜ ꯂꯝꯗ ꯃꯩꯇꯩ ꯇꯥꯕ ꯖꯒꯥꯁꯤꯡꯗ ꯁꯨꯃꯥꯡ ꯂꯤꯂꯥ ꯁꯥꯟꯅꯕ ꯆꯠꯄꯒꯤ ꯋꯥꯔꯤ ꯀꯌꯥ ꯑꯃꯁꯨ ꯑꯩꯈꯣꯏꯅ ꯇꯥꯖꯩ. ꯑꯣꯖꯥꯗꯤ ꯃꯗꯨꯒꯨꯝꯕꯒꯤ ꯈꯨꯗꯣꯡꯆꯥꯕꯒꯁꯦ ꯂꯩꯕꯤꯈꯤꯕ꯭ꯔꯥ ꯀꯝꯗꯧꯕꯤ ꯃꯄꯥꯜ ꯂꯝꯗ ꯂꯤꯂꯥ ꯁꯥꯟꯅꯕꯁꯦ?
0: ꯃꯄꯥꯜ ꯂꯝꯗ ꯂꯤꯂꯥ ꯁꯥꯟꯅꯕꯁꯤ ꯑꯩꯈꯣꯏ ꯃꯅꯤꯄꯨꯔꯒꯤ ꯁꯤꯗꯩꯁꯤꯗ ꯇꯧꯔꯝꯕꯗꯒꯤ ꯑꯩꯒꯤ ꯏꯅꯥꯎ ꯑꯃ ꯂꯩꯔꯤꯌꯦ, ꯑꯋꯥꯡꯖꯤꯔꯤꯗ, ꯀꯅꯥꯌꯦꯅ, ꯃꯥꯁꯤ ꯋꯦꯁꯇꯔꯟ ꯖꯥꯇ꯭ꯔꯥ ꯃꯟꯗꯟ ꯍꯥꯏꯕ ꯂꯤꯂꯥꯁꯤꯒꯤ ꯁꯦꯀ꯭ꯔꯦꯇꯔꯤ ꯑꯣꯏꯕꯅꯤ. ꯃꯥꯅ ꯑꯩꯁꯤ ꯁꯣꯝꯗ ꯇꯥꯏꯝ ꯏꯁꯇꯥꯔꯗ ꯌꯥꯎꯔꯤꯉꯩ ꯃꯇꯝꯁꯤꯗ ꯅꯠꯇ꯭ꯔꯁꯨ ꯑꯃꯨꯛꯇꯗꯤ ꯀꯁꯥꯔꯗ ꯑꯝꯇ ꯆꯠꯄ ꯁꯤꯗꯩꯁꯤꯗ ꯅꯪ ꯑꯝꯇ ꯌꯥꯎꯕꯤꯌꯨ, ꯃꯔꯨꯑꯣꯏꯅ ꯃꯥꯅ ꯑꯩꯉꯣꯟꯗ ꯀꯟꯅ ꯍꯧꯔꯤꯁꯤꯅ ꯗꯨꯂꯣꯛ ꯌꯩꯕ ꯈꯣꯠꯄꯒꯤ ꯀꯔꯤ ꯁꯤꯒꯤ ꯃꯇꯥꯡꯁꯤꯅꯤ, ꯃꯥꯅ ꯌꯥꯝ ꯄꯥꯝꯃꯤꯁꯦ ꯂꯤꯂꯥꯒꯤ ꯑꯣꯏꯅ ꯅꯠꯇ꯭ꯔꯁꯨ ꯑꯝꯇꯗꯤ ꯀꯩꯅꯣ ꯇꯧꯕꯤꯌꯨ ꯍꯥꯏꯅ ꯍꯥꯏꯗ ꯃꯇꯝꯗꯨꯗ ꯑꯩ ꯇꯥꯏꯝ ꯏꯁꯇꯥꯔ ꯀꯟꯅ ꯂꯤꯂꯥ ꯆꯠꯂꯤꯕ ꯃꯇꯝꯗ ꯇꯥꯃꯣꯏꯆꯥꯟꯗ ꯍꯥꯏꯔꯝꯃꯦ, ꯑꯩ ꯇꯥꯃꯣꯏꯆꯥꯟꯗ ꯑꯩ ꯁꯨꯃꯥꯏꯅ ꯇꯧꯗꯅ ꯀꯅꯥꯅ ꯁꯥꯔꯗ ꯑꯝꯇ ꯆꯠꯄꯁꯤ ꯑꯝꯇ ꯌꯥꯎꯕꯤꯌꯨ ꯍꯥꯏꯅ ꯇꯧꯔꯦ. ꯌꯥꯝ ꯀꯨꯏꯔꯣꯏ, ꯑꯩꯅ ꯊꯥ ꯃꯈꯥꯏ ꯑꯃꯗꯒꯤ ꯍꯦꯟꯅ ꯑꯩ ꯂꯩꯔꯣꯏ, ꯊꯥ ꯃꯈꯥꯏ ꯑꯃ ꯍꯦꯛ ꯐꯥꯕꯒ ꯑꯩ ꯑꯃꯨꯛ ꯊꯣꯛꯂꯛꯑꯒ ꯑꯩ ꯁꯤꯗꯩꯁꯤꯗ ꯂꯤꯂꯥꯁꯦ ꯑꯩ ꯑꯃꯨꯛ ꯍꯟꯖꯜꯂꯒ ꯌꯥꯎꯒꯦ, ꯊꯥ ꯃꯈꯥꯏꯁꯤ ꯃꯇꯝꯗꯤ ꯁꯣꯝꯗ ꯃꯍꯨꯠ ꯑꯃ ꯍꯥꯞꯄ ꯈꯣꯠꯄ ꯇꯧꯔꯒ ꯇꯧꯕꯤꯔꯝꯃꯣ, ꯑꯩ ꯑꯝꯇ ꯌꯥꯎꯖꯔꯨꯈꯤꯒꯦꯅ ꯂꯤꯂꯥꯅ ꯇꯥꯏꯝ ꯏꯁꯇꯥꯔ ꯌꯥꯎꯔꯤꯝꯅꯤ, ꯆꯠꯄꯅ ꯋꯦꯁꯟ ꯖꯥꯇ꯭ꯔꯥ ꯃꯟꯗꯟ ꯀꯩꯅꯣꯁꯤꯗꯁꯤꯗ ꯀꯁꯥꯔꯁꯤ ꯆꯠꯀꯗꯧꯔꯤ.
1: ꯑꯗ ꯆꯠꯄꯁꯦ ꯑꯣꯖꯥꯁꯦ ꯔꯣꯜ ꯑꯃ ꯂꯧꯒꯗꯧꯔꯤꯕ꯭ꯔ, ꯀꯦꯔꯦꯛꯇꯔ ꯑꯃ?
0: ꯀꯦꯔꯦꯛꯇꯔ ꯑꯃ ꯂꯧꯒꯗꯣꯏꯅꯤ. ꯃꯇꯝꯗꯨꯗ ꯑꯩꯗ ꯁꯅꯥꯏ ꯃꯨꯔꯇꯤ ꯑꯅ ꯑꯣꯖꯥ ꯏꯕꯣꯅ ꯏꯕ ꯂꯤꯂꯥ ꯑꯃ ꯑꯩꯅ ꯍꯧꯖꯤꯛꯀꯤ ꯋꯦꯁꯟ ꯖꯥꯇ꯭ꯔꯥ ꯃꯟꯗꯟ ꯀꯟꯍꯥꯏ ꯍꯥꯏꯁꯤꯅꯒꯤ ꯁꯪꯁꯊꯥꯟ ꯁꯤꯗꯩꯁꯤꯗ ꯑꯩꯈꯣꯏ ꯃꯅꯤꯄꯨꯔꯁꯤꯗ ꯁꯥꯟꯅꯕꯅꯤ, ꯐꯥꯔꯁ ꯇꯥꯈꯤꯕꯅꯤ ꯑꯗꯨꯒꯤ ꯂꯤꯂꯥ. ꯑꯗꯨꯒꯤ ꯄ꯭ꯂꯦꯗꯨ ꯃꯥ ꯑꯗ ꯄꯨꯗꯣꯔꯤꯝꯅꯤ, ꯑꯗꯨꯗ ꯄꯨꯔꯝꯕ ꯑꯩꯅ ꯐꯠꯇꯕ ꯃꯕꯨꯡ ꯑꯃ ꯄꯨꯕꯒꯤ ꯔꯣꯜꯗꯨ ꯂꯩꯕꯅꯤꯅ ꯃꯥꯅ ꯑꯩꯉꯣꯟꯗ ꯊꯦꯡ ꯆꯠꯈꯤꯕꯒ ꯑꯩꯈꯣꯏ ꯌꯧꯕ ꯅꯨꯃꯤꯠꯇꯨꯗꯒꯤ ꯑꯗꯨꯝ ꯀꯁꯥꯔꯁꯤꯗ ꯂꯤꯂꯥ ꯁꯥꯟꯅꯕ ꯑꯗꯨꯝ ꯍꯧꯔꯦ. ꯑꯁꯣꯝꯗ ꯁꯥꯟꯅꯕ ꯂꯤꯂꯥꯗꯤ ꯑꯩꯈꯣꯏ ꯁꯣꯝꯗ ꯂꯩꯍꯧꯕ ꯂꯤꯂꯥ ꯀꯔꯤ ꯍꯥꯏꯇꯥꯔꯦ, ꯑꯩꯈꯣꯏꯅ ꯌꯥꯎꯔꯝꯕ ꯂꯤꯂꯥꯁꯤꯡꯁꯤ ꯋꯥꯔꯤ ꯇꯧꯔ ꯇꯧꯔꯒ ꯁꯦꯝꯖꯟ ꯁꯥꯖꯜꯂꯒ ꯍꯦꯛꯇ ꯇꯥꯟꯅꯔꯒ ꯍꯦꯛꯇ ꯊꯣꯛꯇꯅ ꯑꯗꯨꯃꯥꯏꯅ ꯇꯧꯕ ꯑꯗꯨꯒꯤ ꯃꯈꯜꯒꯤ ꯂꯤꯂꯥꯅꯦ ꯍꯥꯏꯇꯥꯔꯦ. ꯂꯤꯂꯥ ꯃꯉꯥ ꯇꯔꯨꯛ ꯇꯔꯦꯠ ꯅꯤꯄꯥꯟ ꯁꯥꯟꯅꯔꯦ ꯁꯣꯝꯗ.
1: ꯃꯗꯨ ꯃꯇꯧ ꯀꯔꯝꯅ ꯀꯥꯇꯤ ꯆꯠꯄꯤꯈꯤ ꯑꯣꯖꯥ? ꯑꯩꯈꯣꯏ ꯇꯣꯡꯖꯩ ꯃꯔꯤꯜ ꯅ꯭ꯌꯨ ꯀꯁꯥꯔ ꯂꯣꯝꯗ ꯆꯠꯄ꯭ꯔꯥ ꯀꯗꯣꯝ ꯆꯠꯂꯦ?
0: ꯁꯤꯒꯤ ꯀꯩꯅꯣ ꯁꯤꯗꯩꯁꯤꯗ ꯑꯗꯨꯝ ꯑꯩꯈꯣꯏ ꯖꯤꯔꯤ ꯂꯝꯕꯤ ꯁꯤꯗꯩꯁꯤꯗ ꯑꯗꯨꯝ ꯆꯠꯂꯦ, ꯕꯁꯇ ꯑꯗꯨꯝ ꯆꯠꯂꯦ. ꯑꯗꯨꯒ ꯌꯧꯔꯀꯥꯟꯗꯩꯗ ꯐꯨꯔꯇꯣꯔ ꯍꯥꯏꯕ ꯑꯗꯨꯗꯒꯤ ꯂꯥꯟꯊꯣꯛꯑꯒ ꯇꯧꯔꯒ ꯑꯁꯣꯝꯒꯤ ꯒꯥꯔꯤ ꯂꯩꯔꯤꯕꯁꯤꯡ ꯇꯣꯡꯉꯒ ꯈꯨꯟ ꯈꯨꯟꯁꯤꯗ ꯑꯗꯨꯗꯤ ꯑꯗꯨꯝ ꯆꯠꯄ ꯀꯥꯟꯗꯨꯗꯗꯤ ꯑꯗꯨꯗꯤ ꯀꯁꯥꯔ ꯃꯅꯨꯡꯗ ꯆꯠꯄꯗꯗꯤ ꯈꯣꯡꯅ ꯆꯠꯂꯤꯅꯤ, ꯈꯨꯜ ꯑꯃꯗꯒꯤꯅ ꯑꯃ ꯌꯧꯕ ꯑꯃꯗꯒꯤꯅ ꯑꯃ ꯌꯧꯕ ꯌꯥꯝ ꯋꯥꯕ ꯖꯥꯠꯅꯤꯗ. ꯑꯗꯨꯒ ꯁꯦꯜ ꯊꯨꯝꯒꯁꯨ ꯏꯐꯪ ꯐꯪꯉꯛꯄ ꯅꯠꯇꯦ, ꯂꯝ ꯌꯦꯡꯕ ꯍꯥꯏꯇꯥꯏ.
1: ꯑꯗꯨꯒ ꯃꯐꯝꯗꯨꯒꯤ ꯃꯤꯑꯣꯏꯁꯤꯡꯗꯗꯤ ꯑꯩꯈꯣꯏ ꯃꯅꯤꯄꯨꯔꯒꯤ ꯁꯨꯃꯥꯡ ꯂꯤꯂꯥꯁꯦ ꯌꯥꯝꯅ ꯄꯥꯝꯅ ꯌꯦꯡꯕ꯭ꯔ ꯀꯝꯗꯧꯏ?
0: ꯌꯥꯝ ꯄꯥꯝꯅ ꯌꯦꯡꯉꯦ, ꯑꯩꯈꯣꯏꯒꯤ ꯃꯩꯇꯩꯒꯤ ꯈꯨꯜ ꯌꯥꯝ ꯄꯥꯡ ꯄꯥꯡ ꯇꯥꯔꯤ, ꯀꯁꯥꯔ ꯃꯔꯛ ꯂꯥꯏꯁꯪ ꯈꯨꯟꯒ ꯀꯔꯤꯒ ꯌꯥꯝ ꯂꯩꯔꯤ. ꯑꯗꯨꯗꯩꯗ ꯆꯠꯇꯅ ꯑꯩꯈꯣꯏ ꯄꯣꯠꯁꯤ ꯄꯨꯔ ꯄꯨꯔꯒ ꯄꯣꯌꯣꯝꯁꯤ ꯄꯨꯔ ꯄꯨꯔꯒ ꯆꯠꯂꯒ ꯑꯗ ꯁꯥꯟꯅꯔꯤꯕꯅꯤ. ꯑꯦ ꯃꯅꯤꯄꯨꯔ ꯂꯤꯂꯥ ꯄꯥꯔꯇꯤ ꯂꯥꯛꯑꯦ, ꯃꯅꯤꯄꯨꯔ ꯂꯤꯂꯥ ꯄꯥꯔꯇꯤ ꯍꯥꯏꯗꯤ ꯃꯅꯤꯄꯨꯔ ꯅꯣꯡ ꯄꯥꯔꯇꯤ ꯂꯥꯛꯑꯦ ꯇꯧꯔꯦ, ꯌꯥꯝ ꯍꯔꯥꯎ ꯍꯔꯥꯎ ꯇꯧꯕꯤ.
1: ꯍꯣꯏ, ꯑꯗꯨꯒ ꯑꯣꯖꯥ ꯁꯨꯃꯥꯡ ꯂꯤꯂꯥꯗꯒꯤ ꯄꯣꯊꯥꯈꯤꯕꯁꯦ ꯀꯔꯝꯕ ꯁꯣꯛꯇꯣꯏꯅꯣ? ꯑꯣꯖꯥꯒꯤ ꯆꯍꯤꯁꯤꯅ ꯀꯌꯥ ꯁꯣꯛꯄ ꯃꯇꯝꯗ ꯁꯨꯃꯥꯡ ꯂꯤꯂꯥꯗꯒꯤ ꯄꯣꯊꯥꯕꯤ?
0: ꯑꯩ ꯁꯨꯃꯥꯡ ꯂꯤꯂꯥꯗꯒꯤ ꯄꯣꯊꯥꯔꯛꯄꯁꯤꯗꯤ ꯌꯥꯝ ꯀꯨꯏꯔꯦ ꯍꯥꯏꯇꯥꯔꯦ. ꯑꯩ ꯏꯁꯥꯒꯤ ꯆꯍꯤ 홍푸 수드링이 되게 보타라만 양케이 게트리 니빠니 샤이세히 양케이트리 니빠가 조금 아도이기 릴라시 보타라 후직세 힘을 푸거니 토이 하이레 에르가 목소르몬들 없었네
1: 호에 오자기 푼시기 아루베 플레이세 카름보 오르가나이제이션다 릴라시기 맘밍나 카리
0: 아이 이본콘부기 아이나 로션부기 릴라 로션라빠지 하이타르게 디착테크 피 파티기 란풍기 풍콘 하이바 농주기 타블 하이 릴라지 인더 로이

더러마시기 구독이 한 바다 다비르시 타바돈 풀마스테기 지트라마디 소리 생점 아니 보내 석미나바 고무디니 오이랑 템나 세링 바마디 소리 생점나 세랑 비세 이세시부 고이다나 간비럭리바 머룹나 꽉게 텔리기 비린 톡좀 이세 구독 담자리 다비시

구도 담자리 바이세이시 동조와의 콩콩 낭대기 닝템버 라이시럽나 그게 유튜브 라이프제 텔레비드나 간비락분이 세이스기 필름 루시카미 세이스글리바 나오보이 세이링바 시에이사렛 아마디 세이랑바 보나난다

구도담자리바 이세이세 유튜브 라이브 채탈리비리바 가난발라 가난 콩반 따밤나 간비럭바니 이세이세 하우지후직 라이브 채탈리비리바 이틀리나우신다 디디게 따우저리 하이나 숨수 이비럭리 이세이세기 펌나 쿠탕람제 세이슬리바 바하리 세이링바 지시통 브라마디 세이랑바 바하리 마사막니

마탕기 에세디 유튜브 라이브 제탈레 비리바 프레시아 오크라마이나 숨네 비리 마루바스나 칸비럭리 리포터 필마스테기 소피아 살람기 나이톰 콘절다 사진드라 톡좀나 세링바 오이남기 아마디 도마 탕점나 세랑비세마 마루키 세크돌 담저리 마얀 분나 다미나르시

마탕기 라이프제 대기로 고짜리바 메세사시 까맹 군자오대기 소피아 스골셈나 타비락바 메세스니 마르바스나 칸비락리 피장기 마룸 필마스테기 나웨마 디포스파라니 아니게 분바 콘절다 담파스나 아르케나 세링바 마디지텐 카이딤나 세랑베세 마루키 세쿠토 담제리 담미네르시

아이디 타모이 비크리 펠마스테기 부스파라니아 메디아 아르빈 소이밤 아니푸나 삭미나바 나렌드르닝 옴바다 세링바 도니 에헤밤나 세랑바 이세이니 요이헨바 징탐나 유튜브 라이브 챗테기 칸비르클리바시 마루키 세크돌담 제리 마얌푸나 노아이나 타미나시

아덤나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들이 동안 세석바 세석비생기 건절다 마니프리 펌세기 구돌 다비리 마탕다무 구돌 담주리 디네이션 디부스바라니 아니뿐나 승미나바 휘닝 숨범 잉오비나 세링바 마디지딘 구마나오림나 세랑비세 세구돌 담주리 다비세

산독주리바 토르마스기 구돌기 리바다 다비르시 아무사이 콤마디 부스바라니기 예쁜부 콘절다 헤로짓 나리밤나 세링바 아마디 아머짓 로림밤나 세랑비세 이세이 시기 필름나 히야이

0: 아카시바니 인팔게 메가 헤르츠 자마가 옴다스 마가다스 녹저리바 FM 상하이 제넬데기니 아돔노 토럼 다비리바시 하우직 제넬레스 마카타바 토럼 싱글란 톡비나베기다 막다 비디아사나다 코세네세리
1: 다그저리 두리스 FM 상하이 제넬 다비람니바 마야암보 아모카 하나 타람 녹저리 구름저리 하우직 뿡뿡 마시다 다비레시 나이코 타키시

이세이 씨 단제키 부글로니나 나시기위네디 나이코타키 씨 더럼 란톡저가 노신제리 더럼 따비럼 리바 머룹승부 아동기 머룹 헤르신 깨삼나 아무칸나 구름제리

0: 别拉是真的哭得个格累呢。
1: 别了，
0: 没事没事，这一个嗯，
2: 安静下不来。
3: 호텔 내 까리까리노 카라자 하루스나
4: 어이 아니
5: 어이 멍은 샤타키스라
6: 어어 우라게
4: 에이 엄마 끊어
7: 샤나리 내드라네 샤나리

0: nang mai bi ka bolai sinang thamoi sinang nuksi bai bu ko
1: nuksi ai mai bi ka bolai bu thamoi sinang nuksi maagi da maagi da mag ai thawai phom thabang ngane
0: ibuga nahan ma khai nei na witha bu du ya mana khang da da matam gra ya mana yer khama le nei na madu gi da ma khalum da ya bai thamoi she kai nei nei ibuga
2: jo
0: ก็ไม่ใช่ไอ้บนมิเช่บ่อีนาวบีอามนอมุกันเนี่ยตะนะบ่ระวังระวังนะชีไฮบนมิเช่บ่ระวังกะบอกเลยแม่บีเช่ไม่บีกะบอกเลยเช่บ่ไอ้ใช่ไปรอยใส่ลงโทนะชีไฮบนมิสติกะบ่เนี่ยตะนะบ่อีอามนปูระเกกะบ่อีมายเบนมายามบุนมักมวยอันนี้ซะ
1: กลับตั้งหาตั้งทำไม่ทำเขาโอ้ยมาดีเลยฮะ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าดีไปเฮ้ยม my ball. Ayo, nangyap pa makin ayo. Ayo nangyap pa makin ayo.
0: Ay di lanchi tama ni na. Ay di lanchi tama ni na. Ay kita magte di ya ya say.
1: Ay di lanchi tama ni na. Ay kita magte ya sa say.
2: Hoy, siya bra.
1: Siya bra. Ayo ba.
0: Ayo ba. Ayo ba. Ibu ka. Ay si para ba si patra ba si? Na fa ko mani ni ay sa.
1: Ay di pa di. Nang daw na ni pi na job sa ba da. Ay o sa mai ba.
2: Nang bo. Nang bo ikoy na. Nang ina tik sa ba dan di chap chan fi ga ne. Na koy ko ma mai ba kaya shna ne. Na si lam dam shi lai ri ba. A si mo mai ba kaya bu ja. Lai ka ta li ba. Zalo. Zalo.
0: Ibu ka. I did the same land, kid of any quay.
2: Tema, Tame in a machine. Tame in a machine. Nana, wake him on, do pity with the mushroom. No, poor I will later be. Yungi mo, woman of all, a suk to cut your
3: mouth.
2: Itu yang bagi kerining tung dapat kita mak. Nasina naowai kemanda, asuk tu kat cawan lomca.
3: Nasina, ayi di pura bagi minung si tugian pangnaba. Yumpan pusi meik cina wohan naja betane.
2: Kerikino
3: nang nai tayi mabos cuklanan lori ba.
2: Yumpan bagi atur thokter haidana. Meikup kering, yumpan masu hong masibo, masibo nupi ayi kasih nasina makumlo.
3: Nupi ayi ayi kasihbo. I syakian ning mabam thapa gamata, ning tanu pang cukup ayi dabra.
2: Kerak sumika ponana. Ning khatam na hingli ba nupi na koi na karam ma khali ning khatam manao na koi na pam le se hai biao karam ning tam manao shanga gum na anga mangam chat chat chala budra na thra na ma pa thina da ma shani na mama gi mamang mak ta da anga mangam ha tok na budra
3: yare tolo itai ma ta mo
2: te ma Hei mama uji. Nanggiri tu teruki kongset kahen begano. Igi sel namun nan begano. Sagai sigi mingset kan biyone itai ma.
3: Itai ma ke ibu. Nangai ke wasi mde tako ke da mage. Ay di sam na. Yumbasi na ture ine sieli ba. Amati. Nandam tahu siapa lama pun dah layan aku itu mahu kita mahu yang dina. Ojek mai berheram apa? Yang masih dek kau tu nih rat tahu ni tahun pang tuan makuk tu nih.
2: Tema.
3: Ada bu kau tu nih cakap mian aku kalau mata lagi.
2: Yang masih dek.
3: Ama masih dek sekarang dah bukan jenis silap pun lagi. Kau dong tiba tua kau dek kan dina. Yang masih dek kau lalu lama
2: tu nih.
3: Itai malam dek masih yang mana itu lagi.
2: Oh, tema. Itai magi wafung ado, nana awe iya jere. Ado, itai mabu mai behera amur tak kena akan kita mana haidana, lau kong liba, miao mesti ngasih nabo. Itai magi sih wafung sih itu tak sebikin orang.
1: 아이고 이때마 이때마게 제모 아픔 싱하다 단점이 기끄더라.
3: 그렇으나 나 때마 이보 나 때마 이보 막코이나 야닝데 하드나 정말 안 좋디드나 막코이나 비닝 못한디 핵다 비비야브라
1: 때마
3: 시기 마이라 빠이비 마이 벤치는 까이 나까 비크라바 마루 꼭선에 콩고에는 카바 시가 시기 왕깐
1: 빠이비
3: 마 시기 샤마하자 시기 미와 이끄라나 따비크래
1: 때마
3: 하여 굴라이 빠이비 싱나 말할래 때는 치이브게 되니 비크라바 똥다
1: 굴라이 빠이비 싱나
3: 아이 코이 그래 아이 코이 라이 그래 아이 코이 몽게 와우를 새롭게 하지니 하이마 치모 핵다무 야오 그들어니
1: 야이 때마 부나먹게 일을 안 키면 해 부르먹가이를 안키면 해 이따이마 아이는 마이 비까복래이보 타모이쉐이는 시작해 어두보 마네이부 미라이비라보다 아이 하이품도품 컴키래 아이 컴은 키래 이따이마 아이 컴은 키래 아이는 클럭베넬라면 겁나오기도 막 클럭베마디 마이 아파이비미암싱보 마네 이때마 마네 부나만 게이는 안 키면 해 이때마
3: 그래 이마 이때마게 이보가 내 배우의 베이크의 기쁜 치리 안가 오버치의 방금 방칼리 아막바마 수호마 당시한 키면 못한다 본시 이 꼴로 이더만 해보세 그래 기다보 낳고 있는 강미
1: 그래 이때마 부나만 게 미안 콜라 여자 아들아 마야 부르먹 마야 부르먹 부르먹 까이나 난 키버네 마 코에니 못 까이나 아깟 비가 너 마야 부르먹
3: 코에니 못 까이나 아깟 비가 너
1: 아들아 아들아 마야 부르먹 마땀 마먹이 아들아 마야 부르먹 부르먹 까이나 난 키버네 마땀 마먹이 맞다마 막이 아심을 나야 하라 보보 아이네 이 턱이랑 온 톡을 보게 된 사네 아이고 품점 못다보이 뭐야 뿌나마 하나
3: 뭐가스나
1: 대마
3: 낭 미야머시와 뭐는 강괴는 칼라가노
1: 대마
3: 마시낭너 미야머시도 번하셔도 나소 마시이 딜리머 미야머시는 너무 그슈 다잡이어로
1: 대대마
3: 낭너 번한 논쟁도 나소 미야머시는 그슈 너무 강괴로
1: 대마
3: 아이 미야머시는 다잡이로 해도 빛났다 이 말세 마시이 민옥지 아무 샤마하자 시기마 망다 이따 여기 색판 못해 아무카나 울케너 땅이 시마 못 말하고 그러고 이따
1: 여기 디마 디마 디마 핫게이 럼색 나이데비 마부 이큰 먹색 타악나 멋덤멋덤 극도 핫게이
3: 뭐해봐
1: 능 좀 시키러 불라이
3: 뭐 봐봐, 아이, 아이 뭐 유머스다 할락다나, 뭐 펑크 나이를 잘로 할머니 뭐 봐봐.
1: 유머스해, 난길래 밤을때, 난길래 밤을때 텐길 우마이자.
3: 나때.
1: 사르기 갈리자.
3: 나때.
1: 호텔 게 아만 막가다.
3: 뭐 봐봐, 아이 뭐 포비요, 재비요, 뭐 봐봐 이게 큰 빈에 내 아이 뭐 와락 비요.
1: 사발이.
3: 아니 뭐 아이. 아이고 엄마씨 다 녹들어 잘로 아이고 와이어도 되디 아이고 밤도 딱 비가 넘어가 봐
1: 헤 레모 나 밥지 엘라면에 콩어드나 이몽대 콩까면 핵간신보다 미끄마 심었다다 낭무 이큰 막시 탕나 멋뚝멋뚝 깍들 핫가니
3: 오 뭐이바 바기 북진에도 욕을 어디 파래 아이고 하늘가 뭐이바 바나 빈비가니 할아버지 뭐이바 바 아이고 핫비로 아이 봐 할로
1: 하트리
3: 아이 봐 할로
1: 너무 이끌 맞게 타이겟 하트리
3: 이마
1: 타노
3: 엄마
1: 타노 가브라 말임
2: 까이노 나 시부 말해 또 우리 시부 까이노 이마 오까이모 말해 또 시 까이노 봐봐 봐봐는 것이 비로 색담을 시부 까이노래 봐봐
1: 에이 난기 왕당군 한가노 난기 왕도 이셉자 바쿤 바마버리 항우 나마 마이 비시다
2: 마 바바는 할부 와이씨가 어떡하이노 바바는 할부 와이씨가 어떡하이노 이마
3: 말해 이마는가 시기때면 빨라시다 산금네 상고 나이더비 한지러 밤람비 강대비 마이비니 마이비
1: 에이 남타 송은아우 낭는 머니풋 번기나 마다행 야리아가 산으로 아로운바 라스리나 맴도 나자아주 세웠다모
2: 이마 바바는 할부 와이씨가 어떡하이노 바바는 할부 와이씨가 어떡하이노 이마
3: 말해 ꯃꯅꯤꯄꯨꯔ ꯖꯔꯅꯦꯂꯤꯁ ꯍꯥꯏꯅ ꯃꯔꯝ ꯑꯣꯏꯗꯨꯅ ꯑꯩꯈꯣꯏ ꯃꯥꯏꯕ ꯃꯥꯏꯕꯤ ꯃꯌꯥꯝ ꯄꯨꯝꯅꯃꯛ ꯂꯥꯏ ꯍꯔꯥꯎꯕ ꯂꯣꯏꯔꯒ ꯌꯨꯝꯗ ꯍꯜꯂꯛꯄꯒꯤ ꯄꯥꯝꯕ ꯑꯃꯇ ꯐꯪꯈꯤꯗꯦꯅꯦꯕꯨꯀꯣ ꯃꯇꯝ ꯑꯗꯨꯗ ꯑꯩꯈꯣꯏ ꯃꯥꯏꯕ ꯃꯥꯏꯕꯤ ꯃꯌꯥꯝ ꯄꯨꯝꯅꯃꯛ ꯂꯥꯏꯕꯨꯡ ꯑꯗꯨꯗ ꯆꯪꯖꯐꯝ ꯂꯧꯗꯨꯅ ꯄꯨꯟꯅ ꯌꯥꯔꯦꯛꯃꯤꯟꯅꯈꯤ ꯑꯩꯈꯣꯏꯒꯤ ꯏꯔꯛꯇꯁꯨ ꯃꯔꯝ ꯆꯠꯆꯨꯝꯗꯕ ꯃꯥꯏꯕ ꯃꯥꯏꯕꯤ ꯄꯦꯅꯥ ꯈꯣꯡꯕ ꯌꯥꯎꯔꯝꯕꯅ ꯃꯥꯏꯕꯤ ꯀꯕꯣꯛ ꯂꯩꯗꯣ ꯄꯦꯅꯥ ꯈꯣꯡꯕ ꯇꯣꯆꯥꯗ ꯀꯩꯅꯥ ꯀꯠꯈꯤꯌꯦ ꯃꯁꯤꯗꯁꯨ ꯅꯠꯇꯅ ꯂꯝꯗꯝ ꯑꯗꯨꯗ ꯃꯄꯨꯔꯩꯕ ꯇꯥꯝꯅ ꯂꯩꯈ꯭ꯔꯕꯤ ꯃꯇꯧ ꯂꯩꯕꯤ ꯀꯧꯕꯤ ꯅꯨꯄꯤ ꯑꯃꯁꯨ ꯑꯣꯖꯥ ꯍꯤꯔꯥꯃꯣꯠꯀ ꯈꯣꯡꯒꯣꯏꯅꯕꯒꯤ ꯕꯗ꯭ꯔꯥ ꯃꯇꯣ ꯃꯁꯥ ꯃꯇꯣꯝꯗ ꯀꯥꯕ ꯉꯝꯗꯕꯗꯒꯤ ꯇꯥꯛꯇꯨꯅ ꯁꯤꯖꯈꯤ ꯃꯥꯒꯤ ꯃꯥꯂꯦ ꯑꯁꯤꯒꯨꯝꯕ ꯄꯥꯎꯒꯤ ꯑꯁꯦ ꯉꯁꯤꯗꯤ ꯃꯊꯪ ꯃꯊꯪ ꯇꯝꯅꯔꯛꯄꯗꯒꯤ ꯅꯪ ꯕꯕꯥꯒꯤ ꯅꯥꯀꯣꯡ ꯌꯧꯈꯤꯗꯨꯅ ꯅꯃꯥꯏꯕꯁꯨꯅꯤꯅ ꯍꯦꯕꯨꯉꯣ ꯅꯃꯥꯏꯕꯁꯨꯅꯤ
4: ꯏꯃꯥ ꯁꯟ ꯑꯁꯤꯕꯒꯤ ꯃꯅꯥꯛꯇ ꯂꯦꯞꯄꯕꯒꯤꯗꯃꯛꯄꯨ ꯁꯟ ꯍꯥꯠꯄꯅꯤ ꯍꯥꯏꯗꯨꯅ ꯗꯟꯗꯤ ꯍꯦꯛꯇ ꯄꯤꯕ ꯌꯥꯕ꯭ꯔꯅꯦ ꯑꯩꯅ ꯊꯥꯖꯩ ꯑꯩꯒꯤ ꯏꯃꯥꯅ ꯀꯩꯗꯧꯉꯩꯗꯁꯨ ꯑꯔꯥꯟꯕ ꯂꯤꯆꯠ ꯈꯛ ꯆꯠꯂꯝꯃꯣ ꯏꯃꯥꯅ ꯋꯥꯅ ꯇꯥꯟꯖꯈꯤꯕ ꯑꯃꯛꯄ ꯌꯥꯎꯗꯕ ꯁꯦꯡꯂꯕ ꯍꯨꯃꯥꯡꯒꯤ ꯃꯃꯟꯗꯨꯅꯅꯦ ꯑꯩꯅ ꯉꯁꯤ ꯑꯦꯝ ꯁꯤ ꯑꯦꯁ ꯐꯪꯗꯨꯅ ꯉꯁꯤ ꯌꯨꯝꯁꯤꯗ ꯍꯜꯂꯛꯏꯕꯁꯦ
1: ꯅꯪꯕꯨ ꯑꯦꯝ ꯁꯤ ꯑꯦꯁ ꯍꯥꯏ ꯍꯟꯗꯣ
4: ꯑꯩ ꯑꯦꯝ ꯁꯤ ꯑꯦꯁ ꯐꯪꯉꯦ ꯕꯕꯥ ꯑꯩ ꯑꯦꯝ ꯁꯤ ꯑꯦꯁ ꯐꯪꯉꯦ ꯕꯕꯥ
1: ꯉꯥꯏꯔꯦ ꯉꯥꯏꯔꯦ ꯃꯥꯂꯦ
4: ꯑꯩꯒꯤ ꯏꯃꯥꯗꯤ ꯃꯄꯨꯔꯣꯏꯕ ꯇꯕꯨ ꯅꯤꯡꯖꯕꯤ ꯁꯇꯤ ꯙꯔꯃ ꯀꯥꯏꯖꯗꯕꯤ ꯂꯝꯗꯝ ꯑꯁꯤꯒꯤ ꯇ꯭ꯔꯦꯗꯤꯁꯟ ꯑꯃꯗꯤ ꯀꯜꯆꯔꯕꯨ ꯌꯣꯛꯈꯠꯄ ꯄꯥꯝꯖꯕꯤ ꯆꯥꯌꯣꯛ ꯅꯥꯌꯣꯛ ꯐꯖꯕꯤ ꯏꯃꯥ ꯍꯥꯏꯅ ꯃꯤꯡꯒꯧꯕꯗ ꯃꯇꯤꯛ ꯆꯞ ꯆꯥꯔꯕꯤ ꯑꯁꯦꯡꯕ ꯏꯃꯥ ꯃꯥꯏꯕꯤꯅꯦ
1: ꯃꯥꯂꯦ
4: ꯕꯕꯥ ꯏꯃꯥꯅ ꯉꯥꯟꯕ ꯀꯩ ꯕꯕꯥꯅ ꯄꯥꯝꯖꯗꯕ ꯃꯥꯏꯕꯤ ꯍꯥꯏꯕ ꯁꯤꯟꯐꯝꯗꯨꯗꯤ ꯈꯣꯡ ꯊꯪꯗꯣ ꯍꯥꯏꯕ ꯌꯥꯈꯤꯗꯕ ꯏꯃꯥꯅ ꯉꯍꯟ ꯃꯈꯩ ꯖꯒꯣꯏ ꯁꯥꯈꯤꯕ ꯏꯁꯩ ꯁꯛꯈꯤꯕ ꯄꯨꯝꯅꯃꯛ ꯃꯁꯥꯏꯒꯤꯗꯕ ꯍꯣꯠꯅꯕꯗꯅꯦ ꯃꯁꯥꯏ ꯃꯤ ꯊꯣꯏꯕ ꯍꯦꯟꯕ ꯃꯤꯕꯨ ꯑꯣꯏꯅꯕ ꯍꯣꯠꯅꯕꯗꯅꯦ
1: ꯀꯔꯤ ꯍꯥꯏꯕ
4: ꯕꯕꯥꯅ ꯕꯕꯥꯅ ꯏꯃꯥꯒꯤ ꯄꯨꯝꯅꯃꯛ ꯄꯤꯕꯤꯒꯗꯕꯗꯗꯤ ꯄꯨꯝꯅꯃꯛ ꯋꯥꯊꯣꯛꯁꯤꯒ ꯍꯧꯕ ꯑꯣꯏꯔꯤꯕ ꯅꯆꯥꯏꯕꯨꯗ ꯄꯤꯕꯤꯌꯨ ꯕꯕꯥ ꯏꯃꯥꯒꯤ ꯃꯍꯨꯠ ꯆꯠꯂꯒ ꯅꯆꯥꯏꯕ ꯍꯥꯠꯇꯣꯛꯄꯤꯌꯨ ꯕꯕꯥꯒꯤ ꯅꯀꯨꯠꯇꯨꯕꯨ ꯅꯆꯥꯏꯕꯨ ꯀꯛꯇꯨꯅ ꯍꯥꯠꯇꯣꯛꯄꯤꯌꯨ ꯑꯩꯕꯨ ꯍꯥꯠꯇꯣꯛꯄꯤꯌꯨ ꯕꯕꯥ ꯏꯃꯥ ꯏꯃꯥ ꯅꯆꯥꯒꯤꯗꯃꯛ ꯋꯥꯅ ꯃꯪꯖꯔꯛꯄ ꯃꯪꯂꯥꯟ ꯀꯌꯥꯗꯣ ꯉꯁꯤꯗꯤꯃꯛ ꯐꯥꯎꯅꯔꯦ ꯕꯕꯥ ꯕꯕꯥꯅ ꯅꯆꯥꯒꯤꯗꯃꯛꯇ ꯋꯥꯖꯈꯤꯕ ꯀꯌꯥꯗꯣ ꯉꯁꯤꯗꯤ ꯅꯆꯥ ꯃꯥꯏ ꯄꯥꯛꯄ ꯄꯤꯁꯒꯕ ꯑꯣꯏꯔꯦ ꯕꯕꯥ ꯑꯅꯧꯕ ꯃꯤꯅꯣꯕꯗꯗꯤ ꯅꯧꯕꯤꯅꯁꯤꯍꯦ ꯑꯅꯧꯕ ꯃꯤꯅꯣꯕꯗꯗꯤ ꯅꯧꯕꯤꯅꯁꯤ ꯀꯩꯗꯧꯕꯒꯦ
3: ꯏꯃꯥꯗꯤ ꯄꯨꯔꯕꯅꯤ ꯊꯣꯛꯄꯤꯔꯕꯤ ꯅꯨꯄꯤꯅꯦ ꯃꯄꯨꯔꯕꯅꯤ ꯊꯣꯛꯄꯤꯔꯕꯤ ꯀꯔꯝꯕ ꯅꯨꯄꯤ ꯑꯣꯏꯕꯤꯅ ꯉꯁꯤꯒꯤ ꯊꯕꯛ ꯄꯥꯜ ꯑꯁꯤꯗ ꯃꯄꯨꯔꯩꯕꯒꯤ ꯃꯅꯥꯛꯇ ꯃꯃꯣꯟ ꯃꯤꯅꯣꯛ ꯇꯝꯗꯨꯅ ꯂꯩꯕ ꯉꯝꯒꯅꯤ ꯏꯃꯥꯗꯤ ꯍꯥꯏꯖꯔꯤꯕ ꯃꯈꯩ ꯄꯥꯛ ꯇꯦꯄꯛ ꯂꯩꯕꯤ ꯃꯥꯏꯕꯤꯅꯦ ꯏꯃꯥ ꯉꯁꯤꯗꯤ ꯌꯨꯝ ꯑꯁꯤ ꯊꯥꯗꯣꯛꯇꯨꯅ ꯆꯠꯂꯒꯦ ꯀꯣꯏꯕꯕꯨ
4: ꯏꯃꯥꯒꯤ
1: ꯅꯃꯥ ꯈꯥꯃꯨ
5: ꯇꯥꯕꯤꯔꯦ ꯁꯣꯃꯥꯡ ꯂꯤꯂꯥ ꯃꯥꯏꯕꯤꯗꯣ ꯃꯥꯏꯕꯗꯣ ꯃꯄꯨꯔꯣꯏꯕꯗꯣ ꯂꯤꯂꯥ ꯑꯁꯤꯒꯤ ꯃꯔꯤꯁꯨꯕ ꯑꯔꯣꯏꯕ ꯁꯔꯨꯛ ꯂꯤꯂꯥ ꯁꯥꯟꯅꯕꯤꯈꯤꯕ ꯁꯉꯥꯏ ꯑꯥꯔꯇꯤꯁ ꯑꯦꯁꯣꯁꯤꯌꯦꯁꯟ

비마 캄 누나 할라두기만 하도 짱아가 어이 마 마이 비마 너무 없는 거절이 예뻐래 비마 이마기 비마 낭 이마 거부부 거리 하이닝 벌레 이버긴 히 비마 이마 나시 아이 싱어시 요원게 라고부 아이 싱어시 그나암터나 레이기 하이비드레 이마 아이 싱어세 마말라 숙토 이 하이를 우이 앙앙어머나 싸부옥 부찐 그직 뜨거 시내를 씹어이마 농시다 마이 비에마 농시비 이마 순항홈 라이레비

세세세, 아이기 뚱들라 입어세, 이싸니. 아, 마기 싱어세, 머물러 숙투 이하이라로이. 누파마 싸면은 싸보고, 뭐지? 커직 뜨거 싱어세, 아이리, 비엠마. 비엠마, 기뚜끼야. 능 로비 호로드나. 호이 노래 비엠마, 이 싱, 로바, 싱가 로봉 암자로이. 아, 비엠마. 능 로호로드나, 이비 똠비야. 오, 아이, 로우, 로우, 로우, 로우, 로우, 싱어, 쪼르빠가, 탐범, 레이저디. 까남, 뜨나, 로우, 게, 하력, 들어보더디, 컴, 누나. 이마, 너무, 옹이, 데모, 이마, 는 와비, 버시, 와비, 레이, 듣고, 이마. 싱어, 싱어,

누나, 찡어모랑 탕진무 찌에는 터모이는데 다 구워내서라고 봐. 까나 찡어모랑 탕진무 따라다나. 하이, 반도회비. 따위브레네 해비엠마. 라이닝터. 난 아이노비가 위버부. 까리 따삐가 더벌레이버게네 라이닝터. 세세세, 뚝. 아다. 까이 탱이주 대가시다. 몰라, 뭐, 저리, 아, 뭐, 쉐, 아.

0: 아이가 토이비 까 티엘 부칼라 칸나루니 미엠맘 파니 라이닝 토 나나이 라이닝 토이 아흑부야 탕부 꼬로우 탁다 수 까파디 말리메이다 수 따파디 나나이 노비 스스로 키가 하렘마가 아영레이머 반토이비나 아무것도 봐 헤락부부
1: 마이범 세마 데비기 콩종 버바다 감누나 어운 케텔다 생존 버기 마탕 나시기 타우람기 아한 보이나 이칠루바 타미냐레
2: 타미냐레 세베마
1: 타우람기 아니 수바 아로이바 시디 나체나 타우람 하우독 잡아 마탐다수 닝싱 자키바 야이파 윰발데 윰파 모이바 릴라 마차 두니 붕어 나시기 릴라기 마밍나 라포이 파이복 하이리바 릴라 시디 릴라 이바 모이랑템 아짓 부족보다 땡방바나 햄찬 냉타우섬니 아두가 레라 시부 부족비바나 톡좀 레누발라니 아두디 하이리바 레라 마차시 가시기 토롬기 아니슈바 아로이보이나 이칠루바 타미나시
2: 파니파니 제베마
3: 하우직 로비레시 야이파윤바기 레라 마차 라포이 파이보 릴라 이바 모이랑템 아짓싱 릴라 부족바 톡좀 레누발라 부톡보다 땡방바 햄찬 닝토즘 하우직 레이저레 야이파윤발 길리라 마차 라포이 파이보
4: 오 마피에 마길라이팜시 푸 따라따라 빵사라디 하이잉 마사 따리에뜨기 따라 파워볼라미나바 마탐다 뜨끄러니 따울시바 사링아이다 빡사오나 사호버시 마파이다
5: 오 빅노부 사게라 사오노부 사게라 나닝
4: 예.
5: 아두부네 타복 수르가 세일단바 아방무미기 와칼니 아와마사리나 망디 나라가 투나시 하여버니고
4: 가도옴나기 강옥드나 빠이락바 군우카랑노
5: 예.
4: 스와이다 사이롱마루 마랑카이 마케랑누이보 바자바 와이자롱드나 폭탄바 야바나테
5: 오 야이다 야이다 코바코롤후 이루양 겜 마음 기분 맞다 마음은 이쁜시 밤이 하이제보기 원인했다모 나때이마 시부 난토키바가 싸우이 하이부도 따로 이드러냈다모
4: 돈바 낭나 하이리도 까리노 하 나때 아이 구이 시부 망나나니 하이도나 뚜물금시 하이리브로
5: 아스모
4: 영어이 이사기 후망 마말나 앙암보 호나도나 미팔당다니 행바 분시 하이부도니 농아이버 분시 하이립도고
5: 아저기 와나 때렸다모 혹시기 못 덤시디네 와다는 셀탄바 와다는 농아이버 덤가다버니
4: 다이죠
5: 마마가이기 아헬싱기 못담다 아와바 상바이 농아이버 라이탕 하이름도 혹시 아이 코이기 못 덤시다디 아와바 라이탕 농아이버 상바이 오이가도리버니니 다모 미기 프리콜드 요버 셀머싱

0: 셋. 하유 하빈이 딱 뭐 나 먹을 돌아가 봐.
1: 이게 가볍긴. 띠 나 소이 바이비 이 워펌도. 나 띠 혹시 보이 뭐 분치 띠는 따리 브라바. 아이고 낭네. 뭐 펌지들 링가는 거 합들려. 아이 소이퍼하고도 살려가 살 못해 기.
0: 호이.
1: 낭 링들을 내려먹고. 고마운 강남마도 핵파이다 이제 고인이 있다뚜나 싱드 따호로방 아공 마나옹빠 도움을 해봤이 강호우드레 왜 때이마도 에이 콩탕떡 타워야네 짜다호르게 아 고인다 무 욕실락 나부디 바람 너무 따라버따네
0: 아씨 칼리노 마나 저 빈내자 그버시보 어디 마나 하람바도 보 그리 해봐 분시 띠엔바 눈빛이 부실라고 해봐 아저씨 으시마 아스 까리노 아이는 또 우도리시보 아싸 까리노 까리도시나 하우띠 또 처음부터 짜키봐 아두가 아두가 아니면 자동으로 나간 아무런데기 이나악시다 까리노 아이고 망으로 떠오시봐 나 들어가나 마이 비냐 하이데 이 하이버드다 아이기 미치들 실한두란 우부 오이도 이자로
2: 어 다자 귀암구 이래
0: 하
2: 예 거기도 그러기 어디 아 너 못내 얘기도 뭐 하 하이마 거리 도로기 해보니 다자 거기 소음도 무기행 소음도 무기행 안 거리 도로기 해보니 다자
0: 거리도
2: 아,
0: 그리노 아이, 아이 붕가붕가 오래다. 뜸드나 멍멍래 아이 점엄나래 고 아이 점엄나래.
2: 예,
0: 그리노.
2: 그리노 미타자. 뜸드는 멍멍해 하시고.
0: 아씨.
2: 난기시 아이 기쁜 시기 반담 엄마기다 막. 링더 피랩 아마나 와삭 오이두나. 당질락 리버콩 당시기 이훌시 난기 다모이드슈 파울음 거니. 아두기 나트라. 난가 품먹나리자 좀봐
0: 쇼옴다 쇼옴다 짓기불시나 프릿마쭈 아마
2: 그이도 오르기 또
0: 이나악시다나 프릿마쭈 아마 릿바
2: 예
0: 아두가
2: 예
0: 가람바나
2: 오
0: 아스
2: 마기시 거의 도움모두 쏘가되는 라마니 아두나 아 세 다자 나오르 노세 나오르 노바 아이하이게고 다자 예무 나망들 랩리바 에이세 난기 타와이 타마니 아두가 낭부 잠맘 나할리바 아이가 삭마나바도 아두나 아이가 복민나바 이나우 도움바 강해코
0: 이스 아두가 마나 아무 앵원을 슬락나람리바 아스 쇼뽕가니다 아스 맵힌바
2: 에세세세 라오 가리다 가클로 똥오 라오세 라오
0: 아스 가리노 타마니야 아이와 칼세 아무 짜증 따기게. 가다이다 뭉자치 하이노.
2: 오 유음다. 이 코이다 이 코이다.
0: 이 아이 코이다 가 하이. 응아무이고. 팔 따라가노. 에이 응아무이 하이.
2: 헤헤 라오 꼭라 옷가이도 오르게.
0: 나이 코 따마니 까이도.
2: 어 라세세 까코 까큰 로로.
0: 응아무이 해봐. 까이도 따마니 탑. 따마니야.

0: 순이다그도르게는고 애통 밤을지대나 사도 이해이닝대는 왜 나띠 바붕너가 자인 강타로프로
1: 아두이나 대담 한다고 거의 바붕도 미나 야나 락자키바 야나 우습비키다버기 타 웅만 바마 아두가네 마차누 바복디가이나 떠우리브라가이나 바붕게 와칼다 빵칸다 칸두나네 하라우하라우나 자버 탁버 떠우다버두다 아이세 숨농아이드레담
0: 거리는 하리고 싶어 아두가 능디 아이고는 뻥터 수피락다버 나한테 뻥터 하락드레버 거리기로 마마 샤오샤오는 징조금 리업드는 레이디 해보시 나한테 뭐 거의 뭐 강대 해보라
1: 마마 누파 아마 가이나 다모 마이암 건 실력 건 누구 아이암 해냐 되고 아이암 이까지 하이시니
0: 난가 이가 농신 해라버니나 나 거의 봐본기 마마 누파도 아이노이 봄 더욱더 나한테 시부 좀다 브라바
1: 호 아두부 호직디 오이드리다나
0: 오 오이가 더 맞담도 콩탕 독도는 레이디 하이웨이 와니
1: 이상한디
0: 아두나부 아이나 난기나 똥다 난기나 미금나 리블리 나 거기 이몽기쇼
1: 그야다니 오니 아이나 바붕다가 아시세 나막 누파 오이가 더리 베두네 나자 아이가 농시나 자바 강나 자바 누파도 아시니까 아이나 닥도리 바이세
0: 에이 마마가이다디 알람은싱나 칸키니데나 야브나 이카이네람바 하우직 맞담 시다디 마마 마파다 가름나 강은 가니드나 호나버드네 바캉레 샤비싱디 아이냐 돔나드라바디
1: 아이냐 나시네 다모나 앵원다 파기 독저 가누까 가나 술레이티 가이나 코이 부다 모나 파오 가이수 칸비데 바 마니고
0: 나테 나테 수니 세 낭날라 칼레바 세 예우 아이네 힝리 바푼시에 세 낭기 밑루기 비랑 우드너가기 담막니 수니 낭이 부타죠 타자부 뭐 봄다 라일레 아두가 아이세 사울부디네 카라핑부디고 아이 이것도 아이는 내 다막 핵도 뭐가 아이는 또 돌아가다 보면 야너 난 기회가 오버나

0: ꯑꯩꯗꯤ ꯍꯥꯏꯔꯤꯕꯁꯤꯅꯤ, ꯅꯨꯄꯤꯗꯣ ꯄꯨꯔꯛꯅꯕ ꯇꯧ ꯍꯥꯏꯌꯨ, ꯑꯔꯤꯕ ꯉꯥ ꯈꯛꯇꯅ ꯐꯖꯕ ꯃꯍꯥꯎ ꯂꯩꯕꯒꯤ ꯋꯥꯅꯤꯅꯦ. ꯇꯨꯃꯝꯗꯥꯏꯗ ꯄꯥꯜꯂꯣꯕ ꯇꯥꯅꯤꯀꯣ?
1: ꯑꯁ ꯍꯣꯏꯕ, ꯑꯩꯈꯣꯏ ꯕꯨꯡꯉꯣꯒꯤ ꯃꯇꯥꯡꯗꯨꯃꯗꯤ ꯑꯩꯅ ꯐꯅꯕ ꯁꯤꯟꯖꯔꯒꯦ.
0: ꯑꯣ ꯑꯗꯨꯅꯤ, ꯁꯤꯜꯂꯨ ꯁꯤꯜꯂꯨ.
1: ꯑꯗꯣ ꯇꯥꯃꯣꯕꯨ ꯃꯤ ꯑꯣꯛ ꯃꯆꯥ ꯂꯧꯕ ꯂꯥꯛꯅꯤ ꯍꯥꯏꯕꯗꯨꯕꯨ?
0: ꯏꯍꯦ, ꯃꯈꯣꯏꯁꯨ ꯂꯝꯕꯤꯗ ꯂꯩꯔꯦ ꯍꯥꯏꯕꯅꯤꯅꯦ, ꯌꯧꯕꯨ ꯌꯧꯁꯜꯂꯛꯑꯅꯤ.
1: ꯍꯣ
0: ꯅꯪ ꯆꯥ ꯅꯨꯡꯗꯤ ꯈꯔ ꯊꯧꯔꯥꯡ ꯇꯧꯋꯦ?
1: ꯍꯣꯏ ꯀꯩꯁꯨ ꯀꯨꯏꯔꯣꯏꯗ, ꯑꯗꯨꯗꯤ ꯑꯩ ꯑꯃꯨꯛꯇ ꯁꯦꯝ ꯁꯥꯔꯨꯒꯦꯀꯣ.
0: ꯐꯔꯦ ꯐꯔꯦ, ꯈꯔ ꯅꯤꯡꯊꯤꯅ ꯑꯃꯨꯛꯇ ꯍꯣꯠꯅꯧꯀꯣ.
1: ꯍꯣꯏ.
0: ꯑꯣꯛ ꯃꯆꯥ ꯌꯥꯡꯈꯩ ꯁꯤꯃ ꯄꯨꯈ꯭ꯔꯗꯤ ꯑꯩ ꯈꯔꯗꯤ ꯋꯥꯏ ꯁꯪꯒꯅꯤꯁꯦ, ꯁꯥꯐꯔꯅꯦꯕ. ꯀꯅꯥꯅꯣ ꯅꯨꯄꯤ ꯃꯆꯥ ꯑꯃ ꯁꯪꯉꯤꯁꯤꯕꯣ? ꯑꯩꯈꯣꯏꯅ ꯍꯧꯖꯤꯛꯇ ꯍꯥꯏꯅꯕꯗꯨ ꯑꯣꯏꯔꯝꯗꯅꯅꯦ, ꯑꯣꯏꯗꯅ ꯐꯔꯛ ꯇꯥꯅꯗꯅ ꯇꯣꯔꯤꯅꯤ ꯇꯧꯔꯤꯁꯦ. ꯃꯁꯛ ꯐꯥꯎꯗꯤ ꯅꯣꯞꯇꯦ. ꯌꯥꯏ ꯌꯥꯏ ꯌꯥꯏ ꯌꯥꯏ ꯌꯥꯏ
2: ꯏꯁ, ꯑꯩꯅ ꯉꯁꯥꯏꯗꯒꯤ ꯐꯣꯟ ꯇꯧꯕꯅ ꯄꯥꯏꯗ꯭ꯔꯤ, ꯑꯗꯨꯒ ꯃꯥꯅ ꯁꯤꯗꯒ ꯂꯦꯞꯇꯅꯒ ꯅꯨꯡꯉꯥꯏꯅꯒ ꯂꯩꯊꯣꯛꯇꯅꯒ ꯂꯩꯅꯦ. ꯃꯁꯤꯗꯤ ꯊꯕꯛꯀ ꯆꯠꯄꯤꯗꯕ꯭ꯔꯣ?
0: ꯁꯣꯏꯗ꯭ꯔꯦꯗꯅ, ꯆꯣꯞꯄꯒꯤ ꯅꯨꯃꯤꯠ ꯁꯨꯔꯣꯏ ꯑꯩꯁꯦ.
2: ꯇꯥꯃꯣ ꯀꯩꯅꯣ ꯇꯧꯗꯕꯣ? ꯅꯣꯡꯃꯅꯦ ꯇꯥꯃꯣꯅ ꯄꯥꯡꯒꯜꯒꯤ ꯑꯣꯏꯕ ꯃꯇꯦꯡ ꯑꯃ ꯄꯥꯡꯕꯤꯔꯝꯃꯤꯗꯅ, ꯑꯗꯨꯅ ꯃꯔꯝ ꯑꯣꯏꯔꯒ ꯑꯩꯈꯣꯏ ꯄꯥꯕꯨꯡꯅꯅꯦ ꯉꯥ ꯆꯥꯎꯕ ꯃꯇꯝ ꯂꯩꯔꯒ ꯇꯥꯃꯣꯍꯣꯏꯗ ꯊꯤꯜꯂꯨꯁꯤ ꯍꯥꯏꯕꯁꯦ ꯀꯨꯏꯔꯕꯅꯦꯕ. ꯑꯗꯨꯗꯅꯦ ꯉꯁ꿤ꯗꯤ ꯄꯥꯕꯨꯡ ꯈꯪꯍꯜꯂꯝꯗꯅ ꯏꯃꯥꯗ ꯍꯥꯏꯔꯝꯂꯒ ꯑꯝꯇ ꯌꯦꯡꯉꯣꯕꯁꯦ, ꯁꯤ ꯉꯥ ꯆꯥꯎꯕꯁꯦ ꯑꯩꯅ ꯂꯩꯔꯒ ꯍꯦꯛꯇ ꯄꯨꯔꯛꯑꯕꯅꯦꯕ. ꯑꯗꯣ ꯑꯩꯁꯨ ꯌꯨꯝ ꯈꯪꯂꯨꯔꯒꯦꯗꯅ ꯑꯗꯨꯝ ꯏꯊꯟꯇ ꯂꯥꯛꯑꯕ.
0: ꯍꯣꯏ ꯆꯠꯅꯕꯤꯁꯦ ꯌꯥꯎꯗꯕꯁꯨ ꯐꯠꯇꯦ.
2: ꯀꯩꯅꯣꯃ ꯍꯥꯏꯁꯤꯕꯣ?
0: ꯈꯖꯤꯛ ꯈꯖꯤꯛꯇꯒꯤꯅꯦ, ꯀꯔꯤꯅꯣꯅꯦ ꯃꯤꯗꯨꯁꯨ ꯂꯥꯛꯀꯦ ꯇꯧꯔꯤꯁꯦ?
2: ꯀꯩꯅꯣ ꯃꯥꯅ ꯃꯔꯨꯝ ꯃꯔꯨꯝ ꯁꯣꯜꯂ ꯂꯩꯁꯤꯕꯣ?
0: ꯂꯥꯛꯀꯅꯤ ꯂꯥꯛꯀꯅꯤ ꯂꯥꯛꯀꯅꯤ. ꯀꯩꯅꯣꯅꯦ ꯅꯪ ꯉꯥꯛꯇꯪ ꯐꯝꯃꯨꯀꯣ, ꯐꯝꯃꯨ ꯐꯝꯃꯨ, ꯌꯥꯅꯤ ꯌꯥꯅꯤ. ꯑꯩ ꯅꯈꯣꯏꯕꯨ ꯇꯥꯕ꯭ꯔꯣ? ꯑꯩꯁꯦ ꯉꯥꯁꯦ ꯂꯧꯁꯜꯂꯣ ꯑꯗꯨꯒ ꯐꯖꯅ ꯑꯝꯇ ꯊꯣꯡꯉꯨꯁꯦ. ꯅꯪ ꯅꯊꯟꯗ ꯂꯩꯕ ꯅꯨꯡꯉꯥꯏꯇꯦ ꯍꯥꯏꯕꯗꯣ? ꯑꯗꯣ ꯅꯪ ꯅꯁꯥꯅ ꯋꯥꯈꯟꯗꯣ ꯈꯟꯖꯔꯣ, ꯑꯩ ꯑꯣꯛ ꯂꯧꯕ ꯃꯤ ꯂꯥꯛꯑꯦ. ꯆꯠꯂꯦ ꯆꯠꯂꯦ ꯆꯠꯂꯦ, ꯑꯩ ꯆꯠꯂꯦ.
1: ꯍꯣꯏ ꯍꯣꯏ ꯍꯣꯏ ꯍꯩꯃꯥ, ꯏꯅꯥꯎ ꯅꯠꯇꯦ ꯁꯨꯝ ꯂꯦꯞꯇꯨꯅ ꯂꯩꯔꯦ. ꯁꯦ ꯁꯣꯝꯗ ꯐꯝꯃꯣ. ꯑꯁ ꯉꯥ ꯑꯁꯤꯗꯤ ꯑꯣꯟꯊꯣꯛꯅ ꯐꯖꯈ꯭ꯔꯦꯗ.
2: ꯑꯁ ꯉꯥꯏꯈꯣ ꯉꯥꯏꯈꯣ, ꯐꯝꯃꯒ ꯂꯥꯏꯔꯤ
1: ꯍꯩꯃꯥ.
2: ꯑꯁ ꯉꯥꯒꯁꯤ ꯁꯣꯝꯗ ꯉꯥꯏꯈꯣꯁꯦ. ꯍꯧꯖꯤꯛ ꯃꯐꯝ ꯑꯁꯤꯗꯒꯤ ꯆꯠꯈ꯭ꯔꯤꯕ ꯅꯨꯄꯥꯗꯣ ꯁꯣꯝꯒꯤ ꯀꯅꯥꯅꯣ?
1: ꯃꯍꯥꯛꯁꯤꯁꯨ ꯑꯩꯒꯨꯝꯅ ꯆꯃꯝꯅꯔꯦꯅꯦ.
2: ꯀꯔꯤꯅꯣ ꯃꯥꯅ ꯃꯨꯔꯨꯝ
1: ꯁꯣꯜꯂꯣꯅ ꯐꯅꯤꯀꯣ?
2: ꯀꯔꯤꯅꯣ ꯀꯔꯤꯅꯣ ꯑꯃꯨꯛ ꯃꯨꯔꯨꯝ ꯃꯨꯔꯨꯝ ꯁꯣꯜꯂꯒ ꯂꯩꯕꯤꯗꯨꯕꯣ? ꯑꯝꯇ ꯍꯥꯏꯕꯤꯌꯣꯕ, ꯍꯧꯖꯤꯛꯀꯤ ꯅꯨꯄꯥꯗꯣ ꯁꯣꯝꯒꯤ ꯀꯅꯥꯅꯣ?
1: ꯍꯩꯃꯥ ꯏꯅꯥꯎ, ꯅꯪꯁꯤꯗꯤ ꯃꯤꯠꯅꯁꯨ ꯎꯔꯕ ꯅꯥꯀꯣꯡꯅꯁꯨ ꯇꯥꯔꯕ ꯈꯪꯗ꯭ꯔꯤꯕ꯭ꯔꯣ? ꯌꯦꯡꯉꯣ ꯑꯥꯗ ꯆꯠꯈ꯭ꯔꯤꯕꯁꯤꯅ ꯑꯩꯒꯤ ꯑꯃꯠꯇ ꯉꯥꯏꯔꯕ ꯏꯄꯨꯔꯣꯏꯕ.
2: ꯀꯩꯅꯣ ꯍꯥꯏꯁꯤꯕꯣ?
1: ꯑꯗꯨꯒ ꯅꯍꯥꯛ ꯑꯁꯤꯅ ꯑꯩꯒꯤ ꯅꯨꯡꯁꯤꯔꯕ ꯏꯅꯥꯎ ꯅꯠꯇ꯭ꯔꯣ? ꯅꯠꯇ꯭ꯔꯃꯤ?
2: ꯉꯁꯥꯏꯗꯒꯤꯅꯦ ꯑꯩꯁꯨ ꯇꯥꯒꯦꯅ ꯇꯥꯕꯅꯤ, ꯁꯣꯝꯅ ꯑꯩꯉꯣꯟꯗ ꯇꯠ ꯇꯠꯇꯅ ꯏꯅꯥꯎ ꯏꯅꯥꯎ ꯏꯅꯥꯎ ꯍꯥꯏꯅ ꯄꯟꯕꯤꯔꯤꯕꯁꯤꯕꯨ ꯑꯩꯍꯥꯛ ꯑꯁꯤꯕꯨ ꯃꯤꯒꯤ ꯃꯈꯥꯗꯒ ꯆꯍꯤꯌꯦꯠ ꯈꯣꯌꯦꯠꯅꯕꯤ ꯌꯥꯝꯅ ꯑꯣꯏꯖꯕ ꯊꯤꯕꯤ ꯑꯇꯣꯝꯕꯤꯒ ꯑꯣꯏꯒꯗꯕ ꯃꯤ ꯑꯣꯏꯅ ꯈꯟꯕꯤꯔꯨꯔꯕ?
1: ꯅꯠꯇꯦ ꯅꯠꯇꯦ ꯅꯠꯇꯦ ꯅꯠꯇꯦ ꯏꯅꯥꯎ ꯏꯕꯦꯝꯃ, ꯅꯪꯅ ꯑꯗꯨꯝꯅ ꯂꯥꯟꯅ ꯈꯟꯒꯅꯨ. ꯌꯦꯡꯉꯣꯏ ꯑꯩꯅꯁꯨ ꯏꯆꯥꯒꯨꯝꯅ ꯌꯥꯝꯅ ꯅꯨꯡꯁꯤꯖꯕ, ꯑꯗꯨꯒ ꯃꯍꯥꯛꯅꯁꯨ ꯃꯇꯩ ꯃꯌꯥꯏꯕꯨ ꯅꯤꯡꯖꯕ. ꯆꯠꯈ꯭ꯔꯤꯕ ꯃꯌꯥꯝ ꯑꯁꯤꯒ ꯁꯝꯅꯥ ꯃꯐꯩ ꯑꯃꯒꯤ ꯆꯥꯡ ꯈꯟꯗꯣꯛꯄ ꯉꯝꯂꯣꯏꯗꯕ ꯏꯅꯥꯎ ꯏꯕꯨꯡꯉꯣ ꯇꯣꯡꯕꯒꯤ ꯈꯜꯂꯒ ꯅꯪꯒꯤ ꯅꯐꯝꯗ ꯑꯩꯅ ꯏꯅꯥꯎ ꯀꯧꯖꯕꯅꯤ. ꯁꯤꯕꯨ ꯁꯣꯏꯈ꯭ꯔꯕ꯭ꯔꯅꯦ? ꯑꯩꯈꯣꯏꯒꯤ ꯇꯣꯝꯕꯅ ꯅꯣꯡꯃꯇ ꯐꯥꯏꯕꯨꯅꯤ ꯀꯥꯏꯅ ꯋꯥꯔꯤ ꯂꯤꯗꯕ꯭ꯔꯣ? ꯀꯔꯤꯝꯇ ꯍꯥꯏꯗꯕ꯭ꯔ ꯍꯥꯏꯕ?
2: ꯃꯁꯛ ꯆꯞ ꯃꯥꯟꯅꯕ ꯐꯥꯏꯕꯨ, ꯑꯩ ꯃꯪꯗꯤ ꯅꯠꯇꯦꯀꯣ?
1: ꯇꯣꯇꯣ ꯍꯥꯏꯅꯔꯤꯉꯩꯗ ꯑꯩꯈꯣꯏ ꯇꯣꯝꯕꯗꯤ ꯂꯥꯛꯄꯨ ꯂꯥꯛꯑꯦ. ꯌꯦꯡꯉꯣꯇꯣ
2: ꯑꯁꯨꯛ ꯃꯥꯟꯅꯕ ꯁꯛꯇꯝ, ꯑꯩ ꯑꯣꯟꯊꯣꯛꯅꯤ ꯀꯥꯏꯈ꯭ꯔꯦ.
1: ꯁꯤ ꯈꯪꯗꯕ ꯍꯥꯏꯕꯁꯤꯗꯤꯅꯦ ꯃꯤꯠ ꯇꯥꯡꯕꯅꯤ, ꯀꯔ�ꯔꯤꯁꯨ ꯈꯜꯂꯨꯅꯨꯗ. ꯑꯗꯨꯒꯅꯦ ꯈꯪꯅꯔꯤꯕ ꯅꯨꯄꯥꯗꯨꯒꯤ ꯃꯔꯝꯗ ꯃꯨꯟꯅ ꯊꯤꯖꯤꯟꯕ ꯍꯥꯏꯕꯁꯦ ꯅꯨꯄꯤ ꯑꯩꯈꯣꯏꯒꯤꯁꯨ ꯏꯊꯧꯅꯤꯀꯣ?
2: 이나마 아이암 란크리
1: 아이마
2: 아이봄 더 나비 왜
1: 이나 나티 나티
2: 란디 란디
1: 이나오 나 까리기 란가니 아도 나시데기 디 이나마 꼬바야드레 이시 이시 꼬거다바니코 이몽드 짱르시 피로올도 봉도 루시시 라오세
3: 이때마 이때마 이때마 엉덩아이 비코바
1: 까리암 와리기
3: 미 엉덩아이 비코 이때마 아이코이 따모가 맞다 맘무기도
1: 아 하요네 하요네
3: 아두 왜래디 이때이마가 아이가 반진라마 맘찬에르가 로찰레데코 이때이마
1: 아우 뭐시디 나도 쉐모코 아이 짱이 짱이
3: 파디 이때이마 순이야
2: 까이노
3: 난 아코이 무슨가 마엔 티르글라이
2: 아이네네 마시 아이 가시 쪼빠 이까이바 순낭바 아두가네 이 콩나 통나 락두나 세바수도 오바다르바 아시부나 막세 아시부나 막세 헤이 허동자 부 도민남보 농아 톤방아뜨니 농앙망하지니 농
3: 사오키노바세 아이슈 칸데바 예고또 아데기 왕나 사오나 하우리벨라 포세
2: 시게도르바
3: 아시기마톤 시데기얀 테렉리바 바자크라바 Lapoi lawu amadi, lapoi lapang mayama sigi maretta, lapoi paibo yorum babu, aina kanga drodubo.
2: Adanin, hey, let go.

0: 덤버! 덤버! 따로나! 엉터 허글로! 허글로!
1: 덤버 따래!
0: 와면 안 할지 토글로! 토글로 와봐!
2: 덤버, 까리 딱 비겨라봐.
3: 까리는 낭낭 떠오르시야. 하! 나한테 까리는 낭낭 떠오르시야.
2: 까리는 덤버, 아이고.
3: 낭나? 낭낭 마음아 또 말다. 아이 거기 마망 당벙인 골씨 낭나 락따라니 토대반 높다만 미하리버시 좀브라
2: 따모
3: 하 나이 한바 에이 말라이리버시 낭나 까리마따 강한 맞다오드나 인 골도 했다 낭나 받아오탐바야 브라바 응
2: 따모 나나 없어 노무디 따모 소이드나 강락까니 하이버시 에이다 하나 강락보니 아이기 랭아기 타박 아무따 와노미요 하이버디 따모를 수따비키디
3: 아시 영네 없어
2: 아두대디 타박기실 비하우드라버디 오이라로 에이드나 나나오나 담오 강글람데나 시엘도 비키버니 담오
3: 가야다 감크라방항오 예모 나이코 난 난 타박두디 감다오라바 하 타박두 오이라 브라바
2: 타박두 담오 오이기도 뭐 가짜가 이랄까 안다
3: 응 가야다오라
2: 아라 알바빠 메이들로우바 타박니 아이두나 타박두 로이드 각택 아이 아이 꼭 야 잘했다모 시엘도 한독비 오하이브슈 야드레 타박슈 오이드레 아이 아이 시링바도 요리다
4: 딱
5: 와이 나와 나 아니고 자도 나때다마가 난기 담아다마 비야모 아두가 이신이 나오디 자 탁나 탁나 나시기 미밤세 야옥시고
6: 이때 이봉어 자시 데레제
3: 담모 담모
6: 담모 담모 위주 세레제
3: 나때 또봐 담모는 노원도 항행리버디 랭아기 타박 충팡 방드버디 이나오기 뿐시지 행방감로를 칼리브라
2: 담모
3: 아 하요네 하요 이것도 온바 낭나 이마 빠봉나 담비렴바 인코올라세 반도업 탐로바 해바세 이마 빠봉나 라이람랜드기 낭부 와라우람로 이드라
2: 담보
3: 나시기 미로올레 코이나 이마 빠봉나 담비렴바 인코올라세 낙신바기 마호따 아쉽나 민원도 반도업 탐독바시부 아쉽어 쭈리브라 나시기 미로올레 코이나 알람은 칭나 담비렴바 인콜 싱가세 낙신바기 마호따 아숨 미원도 이온 독도나 라이라바디 에코기 뚱기 라이박디 까나나 랩비가니
2: 아숨바니 따모
3: 낭수 엉땅 간두네 기행어
2: 따모
3: 낭 아이 꼭뜨기 콩파오바 석주 꾸쭈꾸맨 사반무르티 샤갱민셀레 따바 마미군바니 아두가 낭기 와칼다나 라우디 띵따이 또롭디 띵따디 칸바
2: 담호
3: 아두가 아이기 와칼드나 이콩 이쿠트네 수저라가 놈저라가 호망마말나 아싱바 이랬니 와칼라니에시 까야다 캣나람라바
5: 뭐 담호 이나오 아니쇼 토이나 까헤나 마망기 하우크라바 싱기다막다 와라금시다 하우크라바디 하우크리드나 돈바
2: 디마
5: 이때이마디 아할라만나 하이비람바 딱비람바 와이싱 복닥싱 야암나 룸나 루나 칸제
2: 이때이마
5: 이행우이 나옥사 나코이슈아이 행마따 마마다 소이드나 강락키니 와이싱아시디 미롤 쿠딩기 탕타드나 리앵드나 레호니 아두가 미요이바디 마탕 망키니 아두구마 땅극도 나시디 에이코

0: 관광기 더우람 따비리
1: 에크로스 엑스 와히키 와닝아이 오이드레이 호키브 세히 잉글리시 싱어니꾼이 토이더기 마니폴게 록팜다 세히머리 쇼프네 시즌어두나 라꾸다 마이팍두나 라꾸라바 에크로스 엑스 시즌어비유 포훈크라바 아마딜링크라바 마퉁 누밋 훔푸망아니더기 훔드라니 수크라바 와힉 숙다 따드리바 아마디따크라바 록팜다 히닥 아시깝톡비유 히닥 아시나 묘이브다 까나베피바 나 틴트록 타로이니싱바 시한디 에크로스 엑스 펑펌 AR Agro Kaisampat Amadi Adong Naknaba Tilhat Hidak Gonfam Singh
2: Manipur de Laiba Municipality Singh Namasigi Boundary Manung de Laiba Property Hybadi Land and Building Kudimaki Property Profile Registration Toduna Property Kudimaki Unique Property Identification Number Upin Pithok Chare Upin Nasi Pangdriba Property Mapuna Atuba Matamda Isa Isagi Municipality the Property Profile Register Tobiduna Property Identification Number Sungshoi Shoidena Lobiyu Upin Nasina, Adongi property Adugi Saktaxi or in a season Naragani. Atuba Matamda, Upin Paibi Nabakanjari. Municipality Kuding Makta Hokiba Chenbacha Hili Singani Kunmanga Kuntaruktagi Hoguna. Municipality Kuding Makimanung the Labour Property Sing the Gilopam Topa Property Tax Low Bagitabak Sataba Hore. Property Singi Mapuna Chahigi Tipam Topa Property Tax Matamzana Tidok Piduna. Adongi Town Bu Owan Bapurak by the Saruk Yabiu. Chahi Yamagi Property Tax Asi Chahi Kudingi Junta Pawagi Manung the Tibiduna. Matam chana thibagi rebate phangbagi kudong chaba adusu lobiyu adongi property tax sungshoi shoidana ngasimak thidok biu paujen jariba secretary manipur municipality property

0: Hello, 건강.
1: 다 쿠딩게 로이베 타앙자 건강기 더럼다 산독쳐바 할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짤리바 타시기 오이나 라클리바 타앙 군타룩 타앙자 누미당이 풍타룩 미니 니푸 건강기 더럼다 산독쳐가니
0: 담자리베 히람나 포우샬럭바 한마디 로실럭바다 직신게다바 엑스파트 원일링신 비게다바 공반타범 니마이산 싱 시트 아날리스 Department of Agriculture, Government of Manipur.
1: Myanmar studio ki telephone number 9362327078 call tawbi raktuna.
0: Hello, Kungang.
2: Makhal mathil ki thoram kya tawiri basi. Megahertz. Chamaga hum dasmik nga da sanduk chariba. Akashvani Imphal gi FM Sangai channel dagini. Haujik pungphang masida lantok chari tongan tongan ba film sing dagi lakut chaba film seising matang matang oina. Kudol gi ahan bada lawi resi kun matoi shuba satapti gi kunti film masida gi hoi drom na wai gi naidom konjal da manawbi MM na sayreng ba RK Jitya na sarang ba isheima. Seisi kudol tamjari mayampun na taminasi.

0: ꯑꯩꯕꯨꯗꯒꯤ ꯂꯣꯏꯅ ꯂꯥꯛꯄ ꯉꯥꯛꯇꯅꯤ ꯍꯥꯏꯖꯅꯤꯡꯉꯤ ꯑꯗꯨꯅ ꯑꯩꯈꯣꯏꯁꯨ ꯁꯤꯗ ꯂꯩꯔꯤꯕ ꯃꯌꯥꯝꯁꯦ ꯑꯐ ꯐꯠꯇ ꯁꯦꯝꯗꯣꯛꯄ ꯁꯤꯒꯤ ꯊꯧꯗꯥꯡ ꯑꯩꯈꯣꯏ ꯄꯨꯟꯅ ꯂꯧꯃꯤꯟꯅꯁꯤ ꯍꯥꯏꯅ ꯑꯩ ꯍꯥꯏꯖꯅꯤꯡꯉꯤ
1: ꯃꯤꯌꯥꯝꯅ ꯊꯣꯏꯗꯣꯛ ꯍꯦꯟꯗꯣꯛꯅ ꯈꯪꯅꯕꯁꯤ ꯂꯝꯖꯤꯡ ꯊꯣꯛ ꯍꯥꯏꯔꯒꯗꯤ ꯈꯪꯅꯕꯤꯔꯦ. ꯂꯝꯖꯤꯡ ꯊꯣꯛ ꯍꯥꯏꯕꯁꯤ ꯑꯩꯈꯣꯏ ꯍꯧꯖꯤꯛꯁꯤ ꯀꯔꯝꯕ ꯌꯨꯇ꯭ꯌꯨꯕ ꯆꯦꯅꯦꯜꯒꯤ ꯀꯔꯝꯕ ꯋꯥꯔꯤꯁꯤꯡ ꯏꯕꯤꯔꯤꯕꯒꯦ, ꯑꯗꯨꯒ ꯃꯁꯤ ꯏꯔꯛꯄꯒꯤ ꯑꯦꯡꯒꯦꯖ ꯇꯧꯕꯁꯤꯅ ꯀꯔꯝꯕ ꯁ꯭ꯇꯥꯏꯜ ꯇꯧꯕꯤꯕꯒꯦ ꯍꯥꯏꯕꯗꯨꯃꯁꯨ ꯊꯝꯕꯤꯌꯨ.
0: ꯑꯩꯁꯦ ꯆꯦꯅꯦꯜꯕꯨꯗꯤ ꯑꯌꯥꯝꯕ ꯇꯁꯇꯤ ꯂꯣꯏ ꯇꯧꯔꯦꯀꯣ, ꯍꯥꯏꯗꯤ ꯑꯀꯛꯅꯅ ꯁꯤꯒꯤ ꯆꯦꯅꯦꯜꯒꯤꯅꯤ ꯁꯤ ꯆꯦꯅꯦꯜꯒꯤꯅꯤ ꯍꯥꯏꯕꯗꯤ ꯑꯩꯉꯣꯟꯗ ꯂꯩꯇꯦ. ꯑꯗꯨꯅ ꯑꯗꯣ ꯑꯩꯅ ꯑꯌꯥꯝꯕ ꯍꯥꯞꯄ ꯍꯥꯏ ꯇꯥꯔꯒꯗꯤ ꯅꯤꯉꯣꯟ ꯑꯆꯣꯝ, ꯑꯗꯒꯤ ꯔꯣꯕꯤꯟꯁꯟ ꯀ꯭ꯔꯤꯌꯦꯇꯤꯞ ꯆꯦꯅꯦꯜ, ꯏꯃꯣꯏꯅꯨ ꯆꯦꯅꯦꯜ, ꯁꯨꯃꯥꯏꯅ ꯆꯦꯅꯦꯜ ꯈꯔ ꯂꯩ. ꯑꯗꯨꯝ ꯁꯨꯃꯥꯏꯅ ꯑꯗꯨꯝ ꯍꯥꯏ ꯏꯟꯇꯔꯚꯤꯖꯟ ꯁꯥꯟꯅꯔꯦ, ꯑꯃ ꯃꯣꯏꯅ ꯁꯤꯁꯀꯨ ꯑꯗꯨꯝ ꯍꯥꯏꯔꯛꯑꯅꯤ, ꯑꯩꯅ ꯄꯤꯔꯅꯤ, ꯁꯨꯃꯥꯏꯅ ꯑꯗꯨꯝ ꯇꯧ ꯁꯥꯟꯅꯔꯦ ꯑꯅꯤ ꯑꯍꯨꯝꯁꯤꯗ.
1: ꯃꯤꯌꯥꯝꯅ ꯁꯛꯈꯪꯅꯗ꯭ꯔꯤꯉꯩ ꯃꯇꯝ ꯍꯥꯏꯖꯕ ꯇꯥꯔꯦ, ꯅꯨꯡꯁꯤꯕꯤꯕꯁꯤ ꯂꯥꯛꯇ꯭ꯔꯤꯉꯩ ꯃꯇꯝꯗ ꯏꯍꯥꯟ ꯍꯥꯟꯅ ꯍꯥꯞꯈꯤꯕ ꯑꯗꯨꯒꯨꯝꯂꯕ ꯋꯥꯔꯦꯡ ꯅꯠꯇ꯭ꯔꯒ ꯁꯩꯔꯦꯡ ꯅꯠꯇ꯭ꯔꯒ ꯑꯗꯨꯒꯨꯝꯂꯕ ꯁꯩꯔꯦꯡꯁꯤꯡꯗꯨ ꯃꯃꯤꯡ ꯅꯤꯡꯁꯤꯡꯕꯤꯔꯤꯕ꯭ꯔꯥ ꯅꯤꯡꯁꯤꯡꯕꯤꯔꯒꯗꯤ ꯊꯝꯕꯤꯌꯨ.
0: ꯑꯩꯅ ꯌꯨꯇ꯭ꯌꯨꯕꯇ ꯏꯍꯥꯟ ꯍꯥꯟꯅ ꯂꯥꯛꯄꯁꯦ ꯁꯤꯗꯩꯁꯤꯗ ꯅꯨꯡꯁꯤ ꯈꯨꯗꯣꯜ ꯑꯃ ꯈꯔ ꯍꯥꯞꯈꯤꯕꯀꯣ, ꯃꯇꯝꯁꯤꯗꯗꯤ ꯋꯥꯔꯤꯗꯤ ꯍꯥꯞꯈ꯭ꯔꯦ ꯑꯗꯨ ꯑꯣꯏꯇꯥꯔꯒꯁꯨ ꯈꯪ ꯈꯪꯕꯤꯗꯕ ꯃꯤꯅꯗꯤ ꯑꯩꯁꯦ ꯁꯨꯡꯈꯪ ꯈꯪꯈꯤꯗꯦꯕ, ꯋꯥꯔꯤ ꯇꯥꯐꯝ ꯊꯣꯛꯄ ꯇꯥꯔꯒ ꯑꯗꯨꯝ ꯊꯣꯛꯈꯤꯕ, ꯈꯪꯗꯤ ꯈꯪꯕꯤꯗꯕ ꯑꯩꯁꯦ ꯑꯗꯨꯝ. ꯑꯗꯨꯒꯤ ꯑꯩꯉꯣꯟꯗ ꯌꯥꯝ ꯅꯨꯡꯉꯥꯏꯇꯕꯤ ꯂꯩꯈꯤꯕ, ꯑꯁ ꯑꯩꯁꯦ ꯑꯝꯇꯪ ꯐꯥꯎꯅꯤꯡꯈ꯭ꯔꯦꯗ ꯃꯤꯅ ꯃꯁꯛ ꯈꯪꯉꯤ ꯁꯨꯃꯥꯏꯅ ꯈꯪꯅꯤꯡꯈ꯭ꯔꯦꯗ ꯈꯜꯂꯒ ꯑꯩꯁꯦ ꯍꯥꯏꯗꯤ ꯃꯤꯗꯤ ꯀꯅꯥꯒꯨꯝꯕ ꯑꯃꯗꯤ ꯋꯥꯔꯤ ꯑꯃ ꯍꯦꯛ ꯏꯕ ꯗꯛꯂꯥꯎꯅ ꯍꯦꯛ ꯃꯤꯅ ꯈꯪꯈꯤꯕꯁꯨ ꯌꯥꯎꯋꯦꯕ, ꯑꯗꯨꯒꯤ ꯂꯛꯇꯨꯃꯗꯤ ꯑꯩꯉꯣꯟꯗ ꯂꯩꯈꯤꯗꯦꯕ. ꯑꯩꯁꯦ ꯋꯥꯔꯤꯁꯦ ꯃꯔꯤ ꯃꯉꯥ ꯁꯨꯝ ꯏꯔꯛ ꯀꯥꯟꯁꯤꯗ ꯉꯁꯥꯏꯒꯤ ꯍꯥꯏꯈꯤꯕꯗꯣ ꯁꯔꯒ ꯃꯦꯗꯥꯝ ꯊꯤꯔꯨꯁꯤ ꯍꯥꯏꯈꯤꯕꯗꯣ ꯁꯤꯒꯤ ꯋꯥꯔꯤꯁꯤꯅ ꯑꯩꯒꯤ ꯂꯛ ꯑꯣꯏꯗꯣꯏꯅꯦꯕ, ꯁꯤꯒꯤ ꯋꯥꯔꯤꯁꯦ ꯍꯥꯞꯄꯗꯒꯤꯗꯤ ꯑꯩꯅ ꯑꯦꯛꯁꯄꯦꯛꯁꯟ ꯇꯧꯗꯧꯕ ꯍꯥꯏ ꯇꯥꯔꯦ, ꯁꯤꯒꯤ ꯋꯥꯔꯤꯁꯦ 2020ꯁꯤꯗ ꯍꯥꯞꯄ ꯑꯣꯏꯗꯣꯏꯅꯦꯕ. ꯑꯗꯣ ꯁꯤꯗ ꯈ꯭ꯋꯥꯏꯗꯒꯤ ꯅꯨꯡꯁꯤꯕ ꯍꯥꯏ ꯇꯥꯔꯒꯗꯤ ꯁꯤꯒꯤ ꯋꯥꯔꯤꯁꯦ ꯍꯥꯞꯄ ꯃꯇꯨꯡꯗ ꯃꯃꯥ ꯑꯃꯈꯛꯅ ꯀꯃꯦꯟ ꯇꯧꯕꯤꯔꯛꯈꯤꯕ, ꯏꯆꯥꯒꯤ ꯋꯥꯔꯤꯁꯦ ꯇꯥꯔꯒ ꯃꯩꯔꯥꯁꯪꯗꯒꯤ ꯑꯩꯈꯣꯏꯁꯦ ꯄꯣꯊꯥꯔꯤꯕꯅꯤꯀꯣ, ꯋꯥꯔꯤ ꯂꯦꯞꯀꯅꯣ ꯍꯥꯏꯅ ꯁꯨꯃꯥꯏꯅ ꯀꯃꯦꯟ ꯑꯃꯈꯛ ꯂꯥꯛꯈꯤꯕ, ꯁꯤꯗꯒꯤ ꯑꯩꯉꯣꯟꯗ ꯊꯧꯅꯥꯁꯦ ꯑꯗꯨꯛꯀꯤ ꯃꯇꯤꯛ ꯂꯩꯈ꯭ꯔꯦꯕ. ꯑꯗꯨꯒ ꯂꯥꯏꯕꯛ ꯐꯕꯗꯒꯤ ꯁꯤꯒꯤ ꯋꯥꯔꯤꯁꯦ ꯑꯍꯥꯟꯕꯗꯗꯤ ꯏꯆꯠ ꯆꯠꯂꯝꯗꯦꯕꯀꯣ, ꯑꯗꯨꯒ ꯑꯩꯈꯣꯏ ꯇꯪꯈꯥꯏ ꯆꯟꯁꯤꯜꯂꯛꯄ ꯁ꯭ꯋꯥꯏꯗꯒꯤ ꯍꯦꯛꯇ ꯑꯗꯨꯝ ꯀꯃꯦꯟ ꯑꯗꯩ ꯕ꯭ꯌꯨꯁꯦ ꯑꯗꯨꯛꯀꯤ ꯃꯇꯤꯛ ꯖꯣꯔ ꯀꯥꯔꯛꯑꯦꯕ. ꯑꯩꯗꯤ ꯄꯨꯔꯥ ꯑꯩꯉꯣꯟꯗꯗꯤ ꯁꯔꯄ꯭ꯔꯥꯏꯁ ꯑꯣꯏꯈ꯭ꯔꯦꯕ, ꯑꯩ ꯁꯨꯃꯥꯏꯅ ꯑꯝꯇ ꯑꯩꯉꯣꯟꯗ ꯀꯃꯦꯟ ꯐꯖꯕꯁꯨ ꯂꯥꯛꯇ꯭ꯔꯤ, ꯕ꯭ꯌꯨꯁꯨ ꯁꯨꯃꯥꯏꯅ ꯆꯠꯆꯗ꯭ꯔꯤ, ꯑꯗꯣ ꯑꯗꯨꯃꯥꯏꯅ ꯑꯩꯉꯣꯟꯗ ꯑꯗꯨꯒꯤ ꯂꯛꯁꯦ ꯂꯩꯒꯦ ꯍꯥꯏ ꯇꯥꯔꯦ ꯁꯤꯒꯤ ꯋꯥꯔꯤꯁꯤꯗꯒꯤ. ꯑꯍꯥꯟꯕ ꯆꯦꯅꯦꯜꯁꯦ ꯈꯣꯔꯖꯩꯅ ꯁꯣꯝꯅ ꯍꯧꯖꯤꯛꯄꯨꯗꯤ ꯃꯥꯁꯦ ꯀꯩꯅꯣ ꯇꯧꯗ꯭ꯔꯦ, ꯁꯟꯗꯣꯛꯇ꯭ꯔꯦꯕꯀꯣ, ꯃꯇꯝꯗꯨꯗ ꯈꯣꯔꯖꯩꯅ ꯁꯣꯝꯅ ꯑꯃ ꯂꯩ. ꯁꯤꯁꯦ ꯀꯃꯥꯏꯅ ꯇꯧꯔꯒ ꯄꯥꯎ ꯐꯥꯎꯅꯈꯤꯕꯅꯣ ꯍꯥꯏꯔꯀꯥꯟꯗ, ꯅꯍꯥꯒꯤ ꯃꯇꯝꯗꯨꯗ ꯑꯩꯈꯣꯏꯒꯤ ꯋꯥꯆꯞ ꯒ꯭ꯔꯨꯞꯀ ꯁꯦꯟꯅꯔꯒ ꯏꯁꯥꯒꯤ ꯇꯦꯂꯔ ꯊꯪꯅꯕꯤ ꯑꯃ ꯀꯟ ꯇꯧꯔꯝꯃꯤꯗꯅ, ꯏꯁꯩꯒꯨꯝꯕ ꯁꯛꯅꯕꯤ, ꯗꯥꯏꯂꯣꯒꯨꯝꯕ ꯇꯧꯅꯕꯤ. ꯑꯗ ꯁꯤꯗꯩꯁꯤꯗ ꯑꯩꯅ ꯏꯕ ꯋꯥꯔꯤ ꯑꯃꯈꯛ ꯂꯩꯕ, ꯋꯥꯔꯤ ꯃꯆꯥ ꯑꯃꯈꯛ ꯑꯩꯅ ꯏꯍꯥꯟ ꯍꯥꯟꯅ ꯏꯈꯤꯕ. ꯑꯗ ꯁꯤꯒꯤ ꯋꯥꯔꯤꯁꯦ ꯑꯩꯈꯣꯏ ꯁꯤꯗꯁꯨꯝ ꯄꯥꯊꯣꯛꯑꯒ ꯒ꯭ꯔꯨꯞꯁꯤꯗ ꯁꯨꯝ ꯊꯥꯒꯠꯄ. ꯑꯗ ꯒ꯭ꯔꯨꯞꯁꯤꯗ ꯊꯥꯒꯠꯄ ꯀꯥꯟꯁꯤꯗ ꯑꯩꯈꯣꯏꯒꯤ ꯏꯌꯥꯝꯕ ꯈꯔꯁꯤꯡꯅ ꯑꯦ ꯁꯤ ꯋꯥꯔꯤꯁꯦ ꯐꯖꯩꯅꯦ, ꯍꯧꯖꯤꯛꯀꯥꯟꯗꯤ ꯄꯦꯖꯇ ꯀꯩꯗ ꯂꯣꯏ ꯍꯥꯞꯇꯣꯛꯁꯤ, ꯍꯥꯞꯄ ꯌꯥꯔꯕꯅꯤꯅ ꯍꯥꯏꯔꯛꯄ. ꯑꯗꯒꯤ ꯋꯥꯈꯟꯅꯝ ꯂꯥꯛꯑꯦ ꯑꯩꯁꯨ. ꯑꯗꯒꯤ ꯃꯣꯏ ꯍꯥꯏꯅꯔꯦ ꯄꯥꯎ ꯐꯥꯎꯅꯔ ꯀꯥꯟꯁꯤꯗ ꯋꯥꯔꯤ ꯃꯆꯥꯗꯨꯗꯤ ꯀꯣꯟꯅ ꯇꯧꯔꯁꯦ, ꯑꯗꯣ ꯅꯪ ꯋꯥꯔꯤ ꯑꯃ ꯏꯔꯛꯑꯣꯅ ꯍꯥꯏꯔꯀꯥꯟꯗ ꯑꯩꯁꯦ ꯏꯔꯦꯕꯀꯣ. ꯑꯗꯣ ꯏꯔꯛ ꯀꯥꯟꯁꯤꯗ ꯑꯗꯨꯃꯥꯏꯅ ꯇꯧꯔꯒ ꯍꯥꯞꯈꯤꯕꯅꯤ, ꯑꯗꯨꯒꯤ ꯑꯍꯥꯟꯕ ꯋꯥꯔꯤꯁꯦ ꯌꯨꯇ꯭ꯌꯨꯕꯇ. ꯑꯗꯨ ꯅꯨꯡꯁꯤ ꯈꯨꯗꯣꯜꯅ
1: ꯃꯇꯝꯗꯨꯒꯤ ꯐꯤꯗꯕꯦꯛ, ꯅꯨꯡꯁꯤ ꯈꯨꯗꯣꯜꯗ ꯄꯤꯔꯛꯈꯤꯕ ꯐꯤꯗꯕꯦꯛꯁꯤꯗꯤ ꯀꯔꯝ ꯍꯥꯏꯅ ꯇꯧꯕꯤꯒꯤ?
0: ꯄꯤꯔꯛꯈꯤꯕꯁꯦ ꯍꯥꯏꯗꯤ ꯄꯤꯗꯤ ꯄꯤꯔꯛꯑꯦꯕꯀꯣ, ꯃꯣꯏꯅ ꯄꯤꯔꯛꯈꯤꯕꯁꯦ ꯋꯥꯔꯤꯁꯦ ꯐꯖꯩ, ꯋꯥꯔꯤ ꯃꯈꯥ ꯄꯤꯔꯛꯑꯣ, ꯋꯥꯔꯤꯁꯦ ꯐꯖꯩ, ꯁꯤ ꯉꯥꯛꯇ ꯑꯩꯒꯤ ꯃꯤꯡꯗꯤ ꯏꯄꯟ ꯄꯟꯗꯕꯗꯣ, ꯍꯥꯏꯗꯤ ꯔꯥꯏꯇꯔꯗ ꯀꯩꯁꯨ ꯀ꯭ꯔꯦꯗꯤꯠ ꯄꯤꯗꯕꯗꯣ, ꯔꯥꯏꯇꯔ ꯂꯝꯖꯤꯡ ꯊꯣꯛ ꯑꯗꯨꯗꯨ ꯁꯨꯡꯄꯟ ꯄꯟꯗꯕ ꯍꯥꯏ ꯇꯥꯔꯦ, ꯑꯗꯨꯝ ꯋꯥꯔꯤꯗꯣ ꯇꯥꯔꯒ ꯑꯗꯨꯝ ꯆꯠꯈꯤꯕ, ꯑꯩ ꯁꯨꯡꯈꯪ ꯈꯪꯍꯧꯗꯕ ꯑꯗꯨꯝ ꯁꯨꯃꯥꯏꯅ ꯂꯩꯈꯤ ꯑꯗꯨ ꯋꯥꯔꯤꯗꯨꯗ.
1: ꯑꯣꯀꯦ, ꯃꯇꯨꯡꯗ ꯋꯥꯔꯤꯗꯤ ꯐꯖꯈꯤꯕ ꯑꯗꯨꯒ ꯏꯔꯛꯏꯕ ꯃꯤꯗꯨꯃꯗꯤ ꯈꯪꯕꯤꯈꯤꯗ꯭ꯔꯦꯕ, ꯃꯇꯨꯡꯗ ꯐꯥꯎꯈꯤꯕꯁꯦ ꯄꯨꯔꯥ ꯗꯥꯎꯟ ꯂꯩꯈꯤꯕ꯭ꯔ, ꯑꯃꯨꯛ ꯍꯟꯅ ꯏꯔꯔꯣꯏ ꯀꯥꯏꯅ ꯈꯟꯕꯤꯈꯤꯕ꯭ꯔ, ꯀꯔꯝ ꯍꯥꯏꯅ ꯇꯧꯕꯅꯤ?
0: ꯑꯃꯨꯛ ꯍꯟꯅ ꯏꯔꯔꯣꯏ ꯍꯥꯏꯕꯗꯤ ꯑꯩꯉꯣꯟꯗꯗꯤ ꯈꯟꯗꯤ ꯈꯟꯗꯦꯕꯀꯣ, ꯑꯩꯅ ꯈꯜꯂꯤꯁꯦ ꯑꯁ ꯑꯩꯁꯨ ꯃꯇꯝ ꯂꯥꯛꯈꯤꯅꯤꯗ ꯑꯩꯁꯨ ꯐꯥꯎꯕ ꯌꯥꯏꯗꯅ ꯈꯜꯂꯤ ꯑꯩꯁꯦ. ꯑꯗꯨꯒ ꯑꯗꯨ ꯏꯔꯕ ꯃꯇꯨꯡꯗ ꯑꯗꯨꯝ ꯍꯥꯏꯗꯤ ꯑꯦꯛꯖꯥꯝ ꯑꯗꯨꯝ 11th ꯀꯩꯀꯥ ꯁꯨꯝ ꯀꯥꯔꯛꯑꯕꯅꯤꯅ ꯑꯩꯁꯦ ꯕ꯭ꯔꯦꯛ ꯂꯧꯔꯦꯕꯀꯣ. ꯑꯗꯣ ꯕ꯭ꯔꯦꯛ ꯂꯧꯔꯀꯥꯟꯁꯤꯗ ꯏꯔꯦ, ꯋꯥꯔꯤ ꯑꯃꯅꯤꯁꯦ ꯏꯔꯦ, ꯏꯕ ꯀꯥꯟꯁꯤꯗ ꯁꯨꯡꯈꯪ ꯈꯪꯗꯦ ꯑꯩꯁꯦ, ꯃꯌꯥꯝꯗ ꯁꯨꯡꯈꯪ ꯈꯪꯅꯗꯦꯕ, ꯑꯗꯨꯃꯥꯏꯅ ꯑꯗꯨꯝ ꯂꯩꯈꯤ ꯄꯣꯠꯁꯦ ꯑꯍꯥꯟꯕꯗ.
1: ꯃꯇꯝꯗꯨꯒꯤ ꯂꯝꯖꯤꯡ ꯊꯣꯛꯇꯨ ꯉꯁꯤꯒꯤ ꯑꯣꯏꯔꯤꯕ ꯂꯝꯖꯤꯡ ꯊꯣꯛꯁꯦ ꯃꯇꯝꯗꯨꯗ ꯑꯣꯏꯔꯝꯂꯦꯅ ꯈꯜꯂꯁꯤ, ꯑꯗꯨ ꯏꯍꯥꯟ ꯍꯥꯟꯅ ꯁꯨꯝ ꯇꯧꯕꯤꯒꯗꯕꯁꯦ ꯀꯔꯤꯅꯣ?
0: ꯑꯩ ꯑꯗꯨ ꯑꯣꯏꯇꯥꯔ ꯑꯣꯏꯔꯦ ꯈꯜꯂꯁꯦꯕꯀꯣ, ꯑꯩ ꯑꯗꯨꯝ ꯍꯧꯖꯤꯛ ꯑꯗꯨꯝ ꯍꯣꯠꯅꯒꯤꯅꯤ, ꯑꯩ ꯑꯗꯨꯝ ꯈꯪꯗ꯭ꯔꯤꯕ ꯑꯗꯨꯝ ꯍꯣꯠꯅꯒꯤꯅꯤ, ꯑꯩ ꯊꯧꯅꯥ ꯁꯣꯝ ꯍꯜꯂꯣꯏ ꯑꯗꯨꯝ ꯍꯣꯠꯅꯒꯤꯅꯤ ꯍꯥꯏ ꯇꯥꯔꯦ.
1: ꯃꯈꯥ ꯇꯥꯅ ꯆꯤꯡꯖꯔꯀꯥꯟꯗ ꯏꯕꯒꯤ ꯃꯇꯝꯁꯤ ꯀꯔꯝꯕ ꯃꯇꯝꯗꯗꯤ ꯍꯦꯟꯅ ꯅꯨꯡꯉꯥꯏꯕꯤꯕꯒꯦ, ꯑꯗꯨꯒ ꯏꯔꯛꯄꯁꯤ ꯌꯨꯝꯗ ꯏꯕꯒ ꯅꯠꯇ꯭ꯔꯒ ꯌꯨꯝꯗꯗ ꯏꯕꯤꯕ꯭ꯔ, ꯇꯣꯉꯥꯟꯕ ꯃꯐꯝꯁꯤꯡꯗ ꯆꯠꯂꯒ ꯏꯕꯅ ꯍꯦꯟꯅ ꯅꯨꯡꯉꯥꯏꯕ꯭ꯔ, ꯏꯁꯥꯗ ꯈꯨꯗꯣꯡꯆꯥꯕ ꯐꯪꯕꯤꯕ꯭ꯔ, ꯑꯗꯨꯒ ꯁꯥꯒꯠꯂꯛꯂꯤꯕ ꯄꯣꯠꯁꯤꯡꯁꯤꯅ ꯀꯔꯝꯕ ꯋꯥꯈꯜꯂꯣꯟ, ꯑꯗꯨꯒ ꯍꯥꯏꯔꯤꯕ ꯃꯤꯑꯣꯏꯁꯤꯡꯁꯤ ꯁꯥꯒꯠꯅꯕ ꯍꯣꯠꯅꯕ
0: 시기 사글 버지나 그마이 사글게 할 간다 아이브 하지리 뿌라 앙아오네 버거 하이디 우음 레르즈 우나암 레르즈 시다든 비에서로 이라거든요 봐 아주나 아둠 리얼리티도 비에서고 오르즈 와칸다 사글 버고 오르즈 좀 강하게 와칸다 토록 버자 시에돔 사절라 사절라 샴컬라가 좀 바봉 반 버
1: 다이록시 이버호레도 다이록시 숨 이버호르간다 다이록다 브렉 파버게 오비 브라디 마시 와이지 할 간다 미나 카리 하르카다 게네트가 마시 와이 자르무튼 카리 와이 이시게 카인 쳄멈 나 버게 오비르 프라도 하두구무도 여러분 맘 담는 카람 나 텐비 비게 담비
0: 야웨 시제도 야웨 하디 워리엠 이바 하지도 워리 이리 버지 아이 카타나 빠자가 더나 테나 마야나 빠가 더니 마야나 따가 더니 두나 쩐나 비하이 범슬레이 시 야우도 야데 두나 아이나 다이록시엠 이라간 아스 아이니 이 다이록시우 카 헨질러브라 쩐나 비기 와웅 라라버 카이나 칸도나 테바 칼라가 토카 신차나 우스 마야 야웨 아두가 워리지 이토 카라범 뚱다 마야나 선도 카라범 뚱다 아스 아이니 허리지 카 비엔데다 시카 하질러마 주 파도니 카나 칼라부 주도 야웨 시디 마르바르다
1: 사기 이름바 마이익 마얌 싱시 하나디 콘젤 아마카나 샤구다바 콘젤 아마카나 미암스테 요한거데니 미암스테 타한거데니 사우다바 콘젤드나 마미 마얌 싱시 미토 원거도린 하제리바 더 필름데가 딱라운 올럭퍼시 비즈라스톡 비즈미스테디 그럼나 포비베게두가 이사나가 한와이 이키바 마탐나 탐키바 아두금르 마미에도 짭짜나 마미도 우톡라바 마탐데 짭짜나 마하우도 펑비브라 카라마인 타미니
0: 시제 아둠 아이 아둠 타시나 하이저게버코 아둠 wari hana lagi ba posiga adenga saigi screen da dark wajiga kitang ni dum khelbu di khenare ko ko simang nai pen de haibu di leite adu bu khena bu di dum khara lai hadi wari de dum wari paring one sa sagi bani saigi film da la kan da di dum wari de lai bu nam bak to film da taro haibu di yada bani na kak pa hapchin ba si dum yau idana adu na si yau na maram oira ga wari ga film ga di dum khara khenare haitar
1: karam bastal karam khui na di hena pambi bage
0: aise adum hari basic film leader to gumba love story sumba jidi hena kra pa me onda
1: maram le bibra
0: maram je thoi jona lai weyati hari sina sum hawro bodu han ba hawdor bodu sina hawdor bodu adum aise ataya to adum try adum mayam buri to weyu ka de ataya to pa team sing je butho ga adu bu sum mayam iro ka jlo ro bodu love story je to ta awdo sumaina adum oi ai apam je love story sini
1: khorjaina chungi nungsi khudol si ihana hanboina khuthabire na thambire adu hari ba mek si ibolor matung de isai thantana izer matung de da mayik mayam du di akhi mits de da mami oina urakadani masi mijina samay ta kadani masi mijina samay sa kadani hep kosmani mami oina urakadani khorjaina chom de hek hapkal matung de lamjing tho kaina samay mami se lok matam si umatam da phawgi ba thamoi da phawgi ba adu mulo ihullo thambi ba yabra
0: yai ahan ba sigi episode youtube to thagalak pa matam jida ko akoi jena hai e nang wori thagali ena akoi gi upcoming da leidena ko premiere to tunya da upcoming leiba ga ai harawi ho ko adai lamjing thoka hai ba ji ahan muni da na adas khangde adu za harawi bu da yam ti harawi adai di lamjing thok si aina ai yam adu ho ji khojina jong gi emen ja si da aina direct ai lamjing thok sumana bi bi odi hai gi bu di leite ho ko ada adi lamjing hai ta ga di thok sumai bi bu da thok si hai jo ji kan tren jam oi ba ji de wa adai ma na da ma lamjing thok na hai de ai dum harawi ai dum pe le ai phare du de lamjing thok na dum hairage makata how does another mine hadi amara way dinu mitoi
1: san punkhai magi matam sangba dugum laba web series sing si episode 35 ki changdi irak pa habasi isada karimba khodong charma yam singam di mayok nagani mama na sukhari thambi khre adam yam sing si tarap ganda koi isai tarag bo awa patha bi bo ibra yum gi thabak torga awa patha bo ibra like su pada yadav ni na like su pa kan awa patha khum ibra karamba matam da awa patha ba ki tang silo bi bage
0: awa patha bo je ko wari je irege manung jida je adi sai gum bata tar ga di wari ge process hagat pe yaro jine ba ko adu ain awa potha ji kamai potha ge ha ka nga sai gi phi bu su bo re su iru bu lu jo bo re su wa khan ji dam de le jine sin da ji mo mo so le jine ba adu mai na ai ge awa potha ji adu mai na oi hadi sai ge ga sum ta ba sin ma khala ma de le ge na ko adu awa potha ji sum iru ja ba thabok do bu ji da pura anga ho ta ko process ha ga le ve thanda mo mo so la as finally
1: ಹೌಜಿಕ್ತಿ ಅದುಮ್ನ ಮುರು ಮುರು ಸಮದ ಮೈ ಸಮಯ ತೋರಿ ಮನೆ ಹೆಬದು ಮದಿ ಖಂಗ ದೊರೆ ಮತಮದ ಇದ ಮ್ಯಾಮ್ನ ದಿಕರಿ ಕರಿ ಐನೆ ಹಿ ಕರಮೈನ್ ತಬಿನ
0: ಶಿಜೆ ಕ ಮತಮದ ದಿ ಕೆ ಸಮಯ ಆಮ್ನ ಜು ಹೆನ ಸಮಯನ ವರಿ ಗಿ ಸಮಯ ಲೈ ಖೋಲೆ ಜೆ ಪಾ ಖಂಗ ದಿ ಖಂಗ ನ ದೇವ ಕ ಅಜುನ ಸಮ ಇಮುಂಗ ದರ ಸಮ ಸುರು ಸುನೆ ಶಲಗ ಲೈವಾ ಅದೈ ದಿ ಫೋನ್ ಅಂ ಪೈರಗ ವರಿಯಂ ಇರಗ ಲೈವಾ ಸೆ ದು ಮ್ಯಾಮ್ನ ಐಗೊಂದ ಬಿ ದರೆ ಹೈರ ಕಿ ಬಿ ಲೈತೆ ಅದು ಸ್ಗಾವರ ಮೈ ಖೋಲ ಮಾಲೆ ಮತಮ ಮಹಲೆ ಸುಗುಂ ಬ ಕಿತಂ ಐಗೊಂದ ತಾವು ದಿ ಲೈಗಿ ಯೋ ಕ ado kesu khan de adu gi wa hai jing de hena thong da wa ga dum dai jing ni sumai la sum lam jing tho ga na
1: lam jing tho ta tal sim de miam na tu de ne khan re adu bu khan ri ba ma ming si o gi thok som boina ho ba ma ming du di na ti ala lam jing tho ga ba si lam jao de gi ni hai ba khang da ba lam jao ma yai le kai da mi o sing le rong ga dra karam da bi ni gi
0: 시디 아도게 버틱 레르마니 아이디 아이제 좀 윤들이 보나 보나 숨하를 강나이 되나 봐 강나도 보나 야문에 또 호지 부대에 숨 칸마다 그러마 헤디 강은 맞잖아 칼리 아이딩 사이기 보또 아이 필름도 게도 숨 라우니라고 또 호지 디칼 강은 맞잖아 팔에도 강음도 호지 아이 아이 하이가운드레
1: 아 서기 메담 티루시 해봐 마밍 시에다 아 민 헥타르 바간다 거기 이행능 바나 트가 따닝 월시에다 타이틀 해버시 수야 마루 어디 되는고 그럼 뭐 그런 데 있으면 마밍 시 털어 보내 누가 하이바 와리싱 시 프로세스 사가 보면 담나 카나나 마팅 방케도 거기 그럼 뭐 그런 데기 하이바 프로세스 사가 보나
0: 세기 서기 메담 티루시 하이제 야 농닝 마음네 마담도 더 거기 시네라이저 징지나 월이게 타이틀 지라고 서나 저거 메담 하이바기 트리 남 끝나 전화를 해 봐 아다 인칼리지 서기 메담 티루시 서기 메담 야 어디 에이지 민족을 강나봐야 신이와 인칼리지 아도가 플로시리 사갈래 아도부 아이나 수마이나 맘밍지 타이탄지 피타르가 수마양 마한다 브롬 더 피게나 칼라가 기당 디퍼런시 와이 메이나게 헥타브디 서게 메담 티루시카 하라칸다 아이디 메담 티두르 서티 시기 포토 인 찰리다나 아도부 머리 숭라이레네 데바 서게 메담 티유시 아리셰 노벨암 카키 워리네바 아이 맘밍네 하다레 워리지레 야리 노벨 아마 카키 워리 맘밍네바 아도도 마이나레 아도 미네가 디 헥타브다 서게 메담 티루시 하이버시다 아 서나 티두르 메담 시카나노 수마이나 티브 코트기 포토 인 찰리오 뷰제 아도 마이나네 키탕 통알라가 프로세스 셴 바이타레 sagat pase adum aigi sagram thop je adum aiji wakhan je mun kala ga sagale adu wasi sagat pase yamdung shiba ha tar ga di irang sila amatung dane aiji sagat irang sila thing ma mang da kra sagat pa hore adu irang sila am dina khoji wari hap je adum thamari ma le pe go adu matung da sagale plose sigi plose sagat pa na ji gi wari atop ma yam aina igi ma matum da di nu mari ma ga ni sagal ga iwa adu ga sharing ma nam sagat pa matum ji san tha ja ni hum chang na sagal le ba adun as hen na wari se mina paung gi ba ju oi ne ba atai wari sha ga pa ma tam ni yo no me mari ma ni sha ga la ni khuda tu tum ha pa ni adu ba ma na ha ke do sha ga me nam sin da yam ku in sang ge sha ga la pa da as ma na tham ge
1: nung si khudol ka heri ba wei sum wari si di a khoi gi adu ma yam na sang pa hai ta ne han bi i ba khu i ne su ha re adu episode 35 ko putong na bo na bas te da thing na ba khudong cha ma yam le mu ne do 35 episode se han lo na ma i ra ga pulap se thar ba ma tung da khoi gi adu gum la ba nere tarduna nere sunje piramatunda mumiyam sanu poi darin taga tangkak 999 ibra karigumbai iba taragadi tangkak ami ibumtamda matam kyam sangmagi masimasa thambiyo
0: segi je tangkak 999 e nomu nomu gi ira thab aingonda ahanda ibo ibani na wadiyam thiware hadi experience of the late ibo wori gi ajuna aingonda wakhan thok taba adai plose kamai lak tuino adai si haijul dor as mina thinanga angkatra ai je mai nga nga di loi he aingonda baki da kisa bodo han bo bo gi adi han ba happy ne ga na view je satta bo ju oi de ba adum pangta di pata ye ko adu gi aingonda akiba adum tari tabi ba ngasai ain hayo do namjing di khangau do ba wari di sakhi ba adum ana oi ba adu aingon yam ki jabam di phawe adi si hajul mi na kai ha ka ni mi na chaira kadra adum ana yam ki ki na dai di ahan bu ni wa khan ga ji yam thok da ba dialogue ga ji kai hai do khang da ba adi i bu juma tam ku ni chang ba do oi ki ahan bu ba ni na
1: matam de da ima ipa na ma sha gi oi bo hong pa mo ung si adum khang ya ja ta ma si ma de dum yam na khang na ga le ra wa fam ni matam de da aham banung si khudol simi ina bo han matam da ngasa gi ibor pada chin da murum murum sun bo resu phi da phi sub da murum murum sun bo resu iru jaw da bo murum murum sale adung ba ahong ba mayam singna pa phone pa da da ngaw re hebi wa phom phaw ba tongan tongam ye singna san ba phom direct ma happen da sna kong ni yor khe wa phom le bani na imai pa swen na kham gani na khale matam da imai pa gi ba reaction do thambi
0: yam phob jane da koi mai pa sai hai di adumai to tar ga so engon da di adu kimati support to yo ko adum support to e nang to ni adum to ta go da bu adum da angang oi yo ni ne eh nang to yo like da soi ni ko like nen focus bio like da mai wan jilo hoi adu to to ga no hai ba tin da te to buri to adu bu like su pa adu su to hai na adum phaja phaja na hai bi da ima hoi na koi da engon da hai bu
1: live lom da sangsila ka nda ngasagi hari ba mixing si ino hono matam ready lari pawe matam sti karano menesta wi bege adu class ke akar matam ni iki ba wari ba ke tan nong sikhu do lai
0: no si khodon e bajima de engon da kom kom have the 10 loi ra ga break lai bajai lok tringai je si da e yo ne ba adu ga mathang irak pada engon da awa ba hai tar ga di aina class 11 tip kar a kan de engon da yam thina awa ba di ma yong na re wari su pam sa ba ge e da ba di ya da ba adu na ga ta hola ne ba pung hom sa da hola ne ba hom sa da hola ni wari i tho ma ni adu ge skun cha tu ne ba cha ka je adum cha da bi chal ni nang ro adu na se kha go so da na yam awa ba di go gi matam do da
1: sargi medam thiru shari basing bawa episode smedi nemai ka ni mushang ki bage sorang na duga hari basima ibam sina karam ba chahida isagi ba karama class karap matam da karama mai gi thagar matam ni iki wari no
0: sargi medam thiru shise aina han ba bfs simida karap je sida i bane ba ꯁꯤꯡꯕꯗꯤ ꯑꯩꯉꯣꯟꯗ ꯌꯥꯝ ꯅꯨꯡꯉꯥꯏꯅ ꯏꯒꯤ ꯍꯥꯏꯗꯤ ꯑꯩꯈꯣꯏꯁꯦ ꯀꯣꯂꯦꯖꯀꯤ ꯑꯦꯗꯃꯤꯁꯟ ꯇꯧꯁꯜꯂꯦ ꯑꯗꯨꯒ ꯑꯗꯨꯝ ꯀꯣꯂꯦꯖꯁꯨ ꯆꯠꯆꯅ ꯑꯗꯨꯝ ꯏꯕ ꯍꯥꯏꯇꯥꯔꯦ ꯌꯥꯝ ꯅꯨꯡꯉꯥꯏꯅ ꯏꯒꯤ ꯁꯤ ꯋꯥꯔꯤꯁꯤꯃꯗꯤ ꯑꯩꯉꯣꯟꯗ ꯑꯋꯥꯕ ꯀꯔꯤꯝ ꯂꯩꯈꯤꯗ꯭ꯔꯦ ꯍꯥꯏꯗꯤ ꯂꯩꯔꯤꯕ ꯑꯩꯈꯣꯏꯒꯤ ꯀꯩ ꯍꯥꯏꯗꯣꯏꯅꯣ ꯁ꯭ꯋꯥꯏ ꯕꯦꯛꯒ꯭ꯔꯥꯎꯟ ꯑꯗꯨꯝ ꯂꯩꯔꯤꯕ ꯃꯌꯥꯝ ꯑꯩꯈꯣꯏ ꯁꯔꯥꯎꯟꯗꯤꯡꯅꯁꯨ ꯈꯪꯗꯦ ꯃꯇꯝꯗꯨꯗ ꯌꯥꯝ ꯅꯨꯡꯉꯥꯏꯅ ꯏ